하는 상품이나 책을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근데 음식에도요, 이 스테디셀러가 있습니다. 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고요, 언제 먹어도 실패 없는 메뉴 말이죠. 특히 주말 아침 간단하게 한 끼 해결하고 싶을 때 누구나 다 좋아하는 메뉴 있잖아요.

어떤 메뉴를 떠올리셨습니까? 바로 간장 계란밥인데요. 이 따뜻한 밥에 계란 하나, 간장과 참기름만 있으면 완성되는 가장 단순하면서도 든든하고 맛있는 메뉴죠. 아직 식사 중이신 분들은 간장 계란밥 어떠

Tears for Fears의 Everybody Wants to Rule the World 오늘 첫 곡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이현의 음악 앨범 토요일 순서 문을 열었고요. 자, 이 주말 아침 어떻게 맞고 계십니까? 간장 계란밥 지금 만들고 계십니까? 혹시 여기다가 혹시 뭐 있다면 아보카도 같은 거 좀 슬라이스로 썰어서 얹거나 그러면 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 김가루 같은 거 첨가하면 뭐

0: 이현우의 음악 앨범.
1: 이현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4440님, 전에는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초록창에 검색해봐 하다가 근래에는 또 한참 AI한테 물어봐 하던 남편이 라디오를 듣더니 요새는 형님한테 물어봐 이럽니다. 인터넷 AI보다 더 맹신하고 있어요. 크크. 저희 남편의 마음을 어떻게 훔치신 거죠? 하셨습니다. 아유, 예. 죄송합니다. 제가 마음 도둑, 예. 자수할게요. 마음 도둑 자수할게요. 예.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마음 도둑, 예. 바닥 클리너 세트 선물로 드리고요. 아, 168 하나님, 월세가 너무 비싸서 고민 끝에 입사 동기랑 함께 방을 얻었는데요.

5645님, 어제 꿈에 차디가 나왔는데요. 제가 기쁠단이라고 음악 앨범 너무 잘 듣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면서 지갑에서 카드를 꺼내주시고는 먹고 싶은 거 다 사 먹으라고 하셨거든요. 그 카드 받고 너무 기뻐하다가 깼는데 문득 궁금해지네요. 차디는 저 얼마까지 사주실 수 있으세요? 제가 10년째 음악 앨범 듣는 애청자입니다 하셨어요.

김영중의 그녀가 웃잖아, 홍대광의 잘 됐으면 좋겠다까지 들었고요. 안경화 씨, 엘리베이터 공사로 부모님이 몇 주째 집콕 중이세요. 그래서 이것저것 장도 보고 좋아하시는 감자탕 포장해서 가는 길입니다. 아, 힘든데 뭐하러 와 하시면서도 내심 좋아하시는 눈치세요. 20층까지 올라가야 하지만 부모님 만날 생각에 기분은 좋네요 하셨습니다. 아, 그래요. 네, 이게 뭐 그냥 감자탕이 아니네요. 네,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감자탕이네요. 좋아하시겠죠, 당연히. 그죠? 멀티비타민 세트 드립니다. 6301님, 초등학교 5학년이 저희 딸, 요새 삼겹살, 비계, 닭발, 돼지 껍데기 등 지방과 콜라겐에 푹 빠져 있어요. 오늘 어디서 알고 왔는지 동파육을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저런 뭉클거리는 식감이 싫은데 저희 애는 좋대요. 자디도 이런 식감 좋아하나요? 하셨습니다. 저는 뭉클거리는 식감은 좋은데 지방이 뭉클거리는 건 별로 안 좋아하는 편이에요. 그냥 살코기가 뭉클거리는 건 이렇게 오래 삶거나 이렇게 진짜 너무 부드러운 찜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갈비찜 같은 거 그런 건 좋아하는데 이 지방이 뭉클거리는 건 저도 조금은 별론데. 해산물 밀키트 세트 선물로 드립니다. 제스 제이의 프라이스 태그, 공경호 시청해 주셨고요. 아리아나 그란데의 프라블럼, 5th Harmony의 Worth It

0: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1: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2: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3: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를 마무리해야죠. 정승환의 마치 오늘처럼 준비했어요. 전민영 씨가 청해 주셨죠. 3부에 뵙죠.

0: 알싸미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1: 굿즈는 세종
0: 세종 세종 기프트
1: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0: 세종 기프트
2: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비엔나 심포닉 오케스트라의 Satisfaction 3부 첫 곡이었습니다. 김한결님이 청해 주신 곡이었어요. 이연의 음악 앨범에서 준비한 선물입니다. 바다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에서 크루즈 승선권,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제부도의 노을빛 하늘길 서해랑에서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육아용품 전문 브랜드 하이비에서 몽글 3초 젖병, 한국인 영양에 딱 맞춘 고려원단에서 멀티비타민 올인원, 어른아이 모두의 상처보호 드림패치에서 별모양 컬러 반창고, 주식회사 트라이몬키에서 허니라이크 치약 칫솔 세트와 미스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사람과 자연을 닮은 세롭에서 유클리드 화장품 선물 세트, 순한 저자극 클렌징 피피클에서 효소 파우더 세안제 세트, 나의 우아함을 깨우는 힘 닥터 셀스에서 여성청결 세럼,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프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식단 파트너 득금 파티에서 닭가슴살 세트,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비건 전문 우브레도 베지찬에서 시식권, 꽃미남이 만든 대도수산에서 해물 밀키트 세트,

아, 불, 물, 나무, 뭐, 그리고 토, 그, 흙, 뭐, 이런 거로 나뉘지 않나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예. 저도 뭐 예전에 뭐, 누가 한번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 들은 적이 있는데, 기억이 안 나네요. 불이 많고 물이 부족한 사주면 이게 뭔지 모르겠는데. 예. 어쨌든, 오신 거 감사드리고요. 꽃 디퓨저 선물로 드립니다. 1313님, 둘째 출산 디데이 12일 남았는데요. 준비를 하나도 안 해서 이제야 필요한 준비물 사러 가고 있어요. 첫째 때는 열흘이 뭐야? 거의 10주 전부터 나으러 갈 준비만 했던 것 같은데 두 번째라 마음가짐도 몸도 다르네요. 하하.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

0: 때 김혜수 씨가 저 보고 귀엽다고 해주셨어요.
1: 지금도 귀여우시고요.
0: 예예. 예.
1: 음성이 너무 좋으시잖아요.
0: 그래요.
1: 네.
2: 들으셨죠? 예? 제 친구, 예, 여사친 김혜수 씨가 제 목소리 좋대잖아 지금. 목소리가 좋은 DJ 꿀보이스 라디오 매일 오전 11시 박명수의 라디오쇼.
0: 얼굴이 별로란 얘기죠?
1: 얼굴도 좋죠.
0: 혜수야, 예. 넌 그대로다.
1: 아, 그래요? 우리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이연의 음악 앨범 함께하고 계십니다. 5559님, 초삼 아들이랑 라디오 듣고 있는데요. 팝송 나오니까 눈을 감고 아 가사가 좋네 하길래 이러려고 내가 어릴 때부터 영어 학원을 보냈지 하고 너무 뿌듯해서 무슨 내용인데? 하니까 모른대요. 그냥 느껴진대요. 뭔가가 느껴지는 것만으로도 좋은 거라고 그냥 좋게 생각할게요. 아, 그러니까 이 친구는 감이 좋은 애네요. 감이 좋은. 제부도 해상 케이블카 탑승권 선물로 드립니다.

아, 익명 요청을 하셨네요. 아침부터 학원 숙제하는 초6 아들이 너무 어렵다고 찡찡찡찡 울고 있는데 문제 잘 읽어보고 생각해. 문제 안에 답이 있어. 네가 너무 어렵게 생각해서 그래. 쉽게 생각해봐. 네 마디 해놓고 화장실 들어와서 AI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멋진 아빠 노릇 쉽지가 않네요. 잘 생각해봐. 아빠 화장실 갔다 올게. 화장실 딱 나오시면서 그걸 몰랐어? 아빠가 얘기해줄게. 맞아요. 한강 유람선 탑승권.

이종원의 사랑 플러스 들었고요. 노래 두 곡 이어드릴까요? 트로이 사이번의 유스, 4232님 청해 주셨고요. 피지 블루의 It Takes Two로 이어집니다. 3712님이 청해 주셨네요.

0: Welcome, welcome.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DJ G-Park 박명수입니다. 4646님이 주셨습니다. 저도 G-Park처럼 겁이 없어요. 이번 휴가 때 패러글라이딩 하기로 했는데 몸은 무겁지만 신나게 날아볼게요. 제가 저 겁이 좀 없는 편이긴 하죠. 예, 1400m 공중에서 근해도 타봤고요. 초고층 빌딩도 닦아봤고 패러글라이딩도 해봤습니다. 결론은 해볼만하다. 세상 살아보니까 그거보다 무서운 거 천지다. 겁먹지 말고 훨훨 날아보시기 바라면서 토요일 박명수의 라디오쇼 힘차게 출발합니다.
1: 어쩌다 보니 처음으로 마주하는 오늘이라서
0: 세븐틴의 노래입니다.

0: 못 받은 건 받기 힘드시죠?
1: 답답하고 힘든 채권 회수. SM 신용정보라면 해결할 수 있습니다. 채권 추심에서 신용조사까지. SM 신용정보가 고객을 위해 애쓰겠습니다.
0: SM 신용정보 1600-9300 1600-9300.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3: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4: 하모니 렌트카.
3: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4: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5: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6: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5: 당연 양만은 유동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6: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5: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소식자라서 많이 못 먹는데 아, 찌양은 정말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예, 정말 대단합니다. 예, 인정합니다. 2706님이 주셨습니다. 딸이 원룸에서 자취하는데 음식점에서 갖다 준다고 하니까 아, 내가 알아서 시켜 먹든지 말든지 할 테니까 오지 마 이럽니다. 괘씸한데 그냥 냅다 쳐들어가도 될까요? 아이고 그러시면 안 되죠. 예, 이게 저 그런 상도 간에 예의가 있는데 예, 그러시면 안 됩니다. 예, 무작정 가지 마시고 예, 그래도 좀 지켜보면서 좀 지켜보면서 아이가 오라고 할 때 가야 되겠죠. 8868님이 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슈퍼걸 생일파티 갔다가 명수홍 생몽 라이브 직관하고 셀카까지 함께 찍었습니다. 이번 주에 영화 슈퍼걸 개봉했길래 보러 가려고요. 그때 제가 가가지고 디제잉 했거든요. 디제잉 해가지고 되게 재밌게 놀았었는데 아무튼 뭐 저랑 같이 사진 다 찍어드리고 같이 춤도 추고 했는데 너무너무 좋아하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예, 자 영화 보러 가시기 바랍니다. 자 손담비의 노래요. 토요일 밤에

사 먹으려고요. 아, 그래요? 어, 그렇군요. 예. 부산이 순대가 좀 유명한가요? 본가가 있나요? 예. 알겠습니다. 막장 찍어 먹는 게 유명하다는 얘기죠. 막장 맛있죠. 예, 맛있게 드시기 바라고. 저도 부산 가고 싶네요. 부산 참 좋은데, 그죠? 자, 585님이 주셨습니다. 11명 대가족 여행 왔습니다. 의견 조율하는데 너무나 힘들었지만 그래도 어떻게 왔네요. 내일 집에 갈 때 제발 싸우지 않길. 그러면 싸우지 마시고, 예, 이제 11명 대가족이면 또 위에 또 어른도 계시니까 그 어른이 또 딱 중심을 잡아서 이렇게 또 해주시면은, 예, 저는 충분히, 예, 행복한, 11명이 모이기도 어려워요. 그쵸? 11명 행복한 그런 여행 되실 거라고 믿습니다. 김나영님이 주셨습니다. 부모님이랑 제주도 놀러 왔는데요. 아직 멀었어? 거기 꼭 가야 돼? 다음에 어디 갈 건데? 질문 공세에 귀에서 피가 날 것 같아요. 제발 질문 금지! 그거 좀 맡겨두세요. 뭐 그거

그렇게 많이들 그런 곳에 나가려고 합니다. 예. 아니면은 그거를 취미 삼아 나간다고 하기보다는 뭔가 좀 그런 또 그 출전을 통해서 뭐 얻는 게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자부지간에 아무튼 열심히 하셔가지고 소기의 목표를 꼭 달성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복희님이 주셨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학교 다니는 아들이 잃어버린 지갑 원주 우체국에서 그대로 보내주셨습니다. 지갑 주워주신 이름 모를 귀인님 생일이 감사. 보통은 그저 지갑을 주우면 그거를 경찰서까지 가서 갖다 주기가 파출소도 뭐하니까 우체통에 넣는 경우가 꽤 있거든요. 아무튼 뭐 정말 마음 착하고 좋으신 분이 인성 좋으신 분이 이렇게

0: 사업장이 여러 개인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0: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 뭐가 있을까? 아! AI한테 물어봐야겠다. 아침형 인간이 되는 방법을 알려줘.
1: 아침형 인간이 되고 싶다면 일찍 일어나는 이유를 만들면 좋아. 그게 습관이 되면 너는 아침형 인간이 될 수 있을 거야.
0: 상큼하게 밝게 기분 좋게 여러분의 모닝 루틴이 되어드릴게요. 매일 아침 5시 KBS 쿨 FM 허위원의 상쾌한 아침 우리 꼭 만나요.
2: 박명수의 라디오 쇼 출발!

있습니다. 캐나다 토론토에 거주하는 외손자와 대화하려고 영어 공부 중입니다. 근데 뒤돌아서면 잊어버려요. 집학원 영어 잘하죠? 비법 있나요? 저 죄송한데 제가 잘하는 걸로 보이세요? 예, 저 되게 못해요. 그냥 흉내내는 거지. 예, 아무튼 아, 영어 공부는 사실 영어를 아무리 배워도 써먹을 데가 없으니까 까먹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써먹을 수 있는 그 대상이 있어야 될 거예요. 친구가 됐던 뭐 애인이 됐던 선생님이 됐던 그래야지 이게 써먹지. 배운 다음에 외우고 있다가 그걸 안 써먹으면 다 까먹는다고요. 그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도 아는 게 딱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예, 그걸 뭐 부터 여기서 하긴 뭐하지만 예, 그런 상대를 만나는 게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은주님이 주셨습니다. 바지 하나 샀는데 입어보니까 제가 생각했던 핏이 아니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초딩 아들이 오 나쁘지 않네 이러길래 그 말 믿고 택 잘랐습니다. 애들 눈은 정확하니까요. 그러니까 애들 눈이 정확한 거지 내 스타일이랑 애들 스타일은 다르거든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그러면은 부모들은 뭐 어쩔 수 없이 그냥 애들만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냥 아빠 엄마의 멋은 아빠 엄마한테 좀 맡기면 안 되겠니? 왜 너희들이 그걸 간섭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좋아하는 액세서리 하면은 속된 말로 구리라고 하지 말라고 그러고 나는 그게 좋은데 그잖아요. 우리 때 그런 거잖아. 우리 때 막 여기 금목걸이 하고 다니고 난 그게 좋은데 왜 그게 하지 말라고 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간에 서로 간에 그 패션은 좀, 좀 존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059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결혼 16년 만에 처음으로 1박 2일 혼자 여행 혼여 왔어요. 처음에는 혼밥하는 것도 떨렸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너무 좋네요. 이 자유를 만끽할래요.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만끽하십시오. 솔직히 혼자 하는 게 좀 겁이 나고 두려울 수는 있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면 혼자 있는 시간도 좀 필요해요, 사람이. 사람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혼자 있는 시간을 좀 가끔 갖고 즐기시기 바랍니다. 배승철님이 주셨습니다. 5도 이촌 생활 중입니다. 평일엔 도시에서 인테리어 일하고 주말에는 시골에서 농사 지어요. 그럼 일주일이 금방 지나간답니다. 진짜 열심히 사시네요. 이렇게 열심히 사시는 당신 굉장히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거라고 믿습니다. 진짜 이렇게 열심히 사시니까요. 예, 너무너무 대견하시고 예, 훌륭하십니다. 알렉스의 노래 듣겠습니다. 화분.

낮에는 차가 많이 막히니까 예, 저녁이나 새벽에 많이들 다니시는데 또 졸음 쫓아가면서 일하시잖아요. 예, 항상 안전 운전하시기 바라고 아무리 빨리 배달하고 배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안전이 더 중요하니까 항상 안전 꼭 좀 지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6877님 주셨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매정마을에 살고 있는 이장 이효종입니다. 요즘 모내기 철이라 다들 바쁜데 만사형통과 만수무강의 기운이 전해지길 바라며 문자 보냅니다. 전국의 농업인 여러분 파이팅! 예, 맞습니다. 이제 모내기에 뭐에 막 진짜 뭐 이렇게 막 과일 골라 솎아내기도부터 막 할 일이 진짜 태산 같고 너무 덥고 힘들고 고추 따야 되는데 막 얼마 덥고 벌레 있고 다 여러분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먹고 사는 겁니다. 예, 아무튼 항상 감사드리고요. 쌀 한 톨이라도 예 버리지 않도록 우리가 진짜 각별히 밥 다 비워야 되고 그죠? 반찬도 이렇게 좀 더 덜어가지고 버리지 말고 먹을 만큼만 하고 이런 것들을 아끼는 게 이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닌가 생각이 드네요. 자, 지수가 부릅니다. 꽃.

0: 이제 다 오셨어요. 잠시 후 가을광장에서 뵙겠습니다. 기다리고 있을게요. Would you like some coffee?
1: I love coffee, I love tea. I love the Java, Java.
2: 박명수의 라디오쇼에서 준비한 푸짐한 선물입니다.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시티 호텔에서 숙박권, 서머셋 팰리스 서울에서 1박 숙박권,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청소이사 전문 영구 크린에서 필터 샤워기, 제오 헤어 프랑크 프로보에서 샴푸와 헤어 마스크 세트,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160년 전통의 마루코메에서 콩고기와 미소 된장 세트,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매일 품질 검사 금성 ENC에서 블루웨일 에드블루, 급발진 잡는 지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자꾸 생각나는 청주 명물 은영이 떡볶이에서 떡볶이와 어묵탕, 샴푸의 한계를 넘어선 카론 바이오에서 효과 빠른 C3 샴푸, 홍어 무침 정석 의정부 해성 홍어에서 홍어 무침 세트,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에서 홍일 홍게 맛장 소스, 각질 제거의 고수 한방 아라 한수에서 묵은 각질 제거 필링 젤, 안 입은 듯 착 갓 바디에서 안착 팬티, 17년 전통 볶음 명가 오라방 쭈꾸미에서 쭈꾸미 볶음, 부침 요리 명가 사옹원에서 김치전과 언양식 불고기, 미국 기능성 신발 오쏘핏에서 세상에서 제일 편한 운동화, 프리미엄 맞춤 정장 포튼가먼트에서 150만원 상당 맞춤 정장 상품권, 브리티시 라이프스타일 런던 포그에서 의류 상품권, 정직한 재료로 완성한 우마솥에서 한우 양곱창 모듬, 서울 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우리 아이 첫 영양제 비비드 몽타주에서 레몬맛 오메가3 젤리, 프랑스 명품 커피 카페 리차드에서 정통 로스팅 커피 피나,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젖소의 건강함 야베스 목장에서 플레인 수제 요거트, 엄마 손은 약손 사임당 패치에서 피로회복 발패치를 드립니다. 자, 주말의 퀴즈 정답은요, 2번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민수님의 여행 이야기를 만나볼게요. 시각장애를 가진 아들, 그리고 보조견 마루와 함께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차량을 타고 대전 과학엑스포에 다녀왔어요. 음악이 나오는 아름다운 분수에 다양한 촉각 체험까지 하니 우리 아들 신나서 어쩔 줄을 몰라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우리 아들의 세계가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0: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1: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아침 안개가 걷히고 화창한 초여름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위를 피해 강원권과 시 외곽을 향하는 나들이 정체도 꾸준한데요. 지금은 서울부터 강릉까지 3시간 정도, 부산까지는 5시간가량 예상되고요. 충청, 경기권 통과 가장 어려운 편입니다. 먼저

깊고 모순적인 이야기들. 네. 또 결국에 또 이제 만화다 보니까 또 다시 또 자기들끼리 친하게 지내잖아요. 네. 우리도 AI한테 잘 보여야 될것 같아요. 꾸준히. 저는 네, 종종 존댓말 합니다. 나중에 나를 혹시 다른 사람들을 해야 하더라도 나는 조금만 덜 해줘. 라는 느낌으로요. 오늘 1, 2부는 사연과 신청곡 많이 소개할 겁니다. 3, 4부에서는 항상 1인 8역쯤 하고 가는 노을의 강균성님과 함께합니다. 추억의 노래들 소개하면서 아 그때는 말야 뭐 요런 이야기

폴킴의 가요광장.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들 이번 주말에 뭐 하세요? 캠핑, 뭐 쇼핑, 영화관, 아니면 성수동 팝업 이런 거 가시는 분 계신가요? 성수동 주민으로서 또 저희 동네 자랑거리 가게를 하나 소개를 하자면 아주 맛있는 샌드위치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이 집에 가면은

선생님이 우주를 줄게 너희에게. 아 진짜 요즘 그 선생님 나오는 무슨 드라마 하나 보고 있거든요. 그게 제대로 교육하는 드라마 하나 있잖아요. 그걸 보고 있어서 그런지 울컥하네요. 노래 두 곡 듣고 올게요. 9909님께서 신청해 주신 볼빨간 사춘기의 우주를 줄게, 그리고 레드벨벳의 써니 애프터눈.

0: 잡채도 드실 때 먹어야 되는데.
1: 가는 내내 걱정이 한가득이십니다. 저는 치킨을 준비했어요. 직접 튀기지는 않았고요. 직접 샀습니다. 동생을 만나 한상 차려놓고 배불리 먹을 생각을 하니까 저는 너무나 뿌듯한데 어머니는 벌써부터 눈물이 나신대요. 저 오늘 눈물바다 구경 잘하고 오겠습니다. 아 그리고 동생 만나면 저도 이거 한번 해보려고요.
2: 몇 개!

해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사연으로 꾸며지는 새로 나온 에세이, 소소한 일상 이야기 들려주세요. 소개해드리고 선물 보내드릴게요. 폴킴의 가요광장 홈페이지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지금 문자 보내셔도 됩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0326님께서 저희 집 베란다 화분에 비둘기가 알을 낳았어요. AI한테 물어보니 부화까지 한 달 정도 걸린대요. 저희가 해치지 않는다는 걸 아는지 도망가지 않고 알을 잘 품고 있더라고요. 평화의 상징인 비둘기 덕분에 좋은 일이 생길 것만 같아요. 지금 사진 보내주신 거 보고 있거든요. 너무 귀엽다. 인형 아니에요? 여기 진짜 비둘기 맞아요? 지금 화분 위에 장식처럼 마치 예전에 결혼하면 오리 이렇게 한 쌍으로 주잖아요. 약간 그 오리 같은 포즈로 지금 비둘기가 있거든요. 꼬리도 빳빳하게 들고 있고. 네, 이 집에 복을 가져다 줄게 분명하긴 합니다. 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0: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웃음도 활력도 되찾고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좀 믿으세요.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이거 진짜라니까요. 저 유승은이 증명합니다. 이제 미라클의 기적은 여러분에게도 일어날 겁니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1: 매일 오후 4시
2: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와, 아, 오늘 뭐하지? 드라이브나 다녀올까? 귀찮은데 맛집이나 가? 아니야, 옷도 없는데 쇼핑이나 해? 기왕 나가는 거 기차 타고 멀리 가? 오랜만에 제주도도 땡기는데 그냥 해외로 가버려? 고민할 시간에 일단 나가세요. 어디 가요? 가요당장! 3289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부산 기장으로 차박 여행 가요. 남자친구의 아버지가 캠핑카를 빌려주셔서 캠핑카 타고 여행 갑니다. 차박 여행은 처음이라 너무 설레요. 폴킴님, 차박 여행

스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요? 가요 당장. 오늘 사연 보내주신 3289님 그리고 3463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토요일인 오늘 어디 가고 계신가요? 주말에 가고 싶은 곳 있으신가요? 저도 알려주세요. 맛집, 카페, 도서관, 공원, 드라이브 등등등 어디든 환영입니다. 샵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노래는 이적, 우리 저기 형 노래죠. 이적의 바다를 찾아서.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2431번님께서 유초등 영어 강사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영어 교육에 열성이시,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시내 간선도로와 고속도로 돌발 구간을 중심으로 살펴드리면요. 먼저 서울시내 동부간선도로 성수 분기점 방향으로 월계 1교 부근 1차로에서 추돌 사고 발생했습니다. 부근 정체가 극심하고요. 강변북로 구리 방향은 동호대교 부근 4차로에서 작업이 시작돼 가양대교부터도 제속도 못 내고 있습니다. 잠실 쪽 올림픽대로도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 녹지 작업 중이고요. 부근으로 서행하며 지나다가 동작대교 앞두고 다시 속도 떨어집니다. 한편 부산 방향 경부고속도로 이전 시간 있었던 사고가 정체로 크게 굳어져 있는데요. 수원사 5차로 화물차 사고로 차단되면서 신갈 분기점 이전부터도 7km 구간 정체가 극심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쪽은 남양주에서 서종, 홍천에서 내촌 쪽으로 차가 내내 많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0: 너무 그런 거 연연하면 안 돼요. 아, 나 오늘 좀 뭐가 안 좋은가 보다 이런 생각하면 자꾸 거기에 꽂히잖아요. 또 좋은 일이 생길 때는 나 오늘 좋은 일만 있으려나 봐, 오늘 나한테 완전 럭키 비키잖아 이런 생각하면은 또 하루 종일 기분 좋아지고 그런 거 있죠. 자, 여러분 균성님과의 시간 기다리고 있으시죠? 광고 듣고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시작할게요.
1: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쓱 닦고 착.
3: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2: 메디힐 토너 패드
4: 위제로 소화불량 제로 제로
5: 위제로.

0: 이거 솔직히 저 다시 듣기로 또 들었거든요.
1: 아 그래요?
0: 아 진짜 그 집에서 진짜 빵 터졌습니다. 아 이거 들어도 들어도 질리지가 않아요.
1: 아유 감사합니다.
0: 아니 아까운 성대를 우리가 너무 혹사시켜서 어떻게 하면 좋아요 진짜.
1: 근데 뭐 성대가 네. 뭐 쓴다고 닳는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0: 아 그래요?
1: 잘만 쓴다면 네. 오히려 그 근육을 더 강화시켜서 더 오랫동안 노래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0: 그럼 오늘 그 강화를 이 자리에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급발진했어요.
0: 우리는 형이 급발진하는 거 좋아합니다.
1: 아 감사합니다.
0: 네
1: 저번에 음 안 올라간 것도 다 나가가지고 너무 웃겼어요.
0: 그런 게 진짜 킬링 포인트예요. 소연님께서 균성님 노을 콘서트 잘하셨나요? 가장 행복했던 무대 딱 하나 꼽자면 뭐였어요?
1: 아 저희가 이제 참 감사하게도 사랑받은 노래들이 많은 거예요.
0: 아, 너무 많죠.
1: 근데 그 노래를 다 불러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샌리스트가
0: 아...
1: 공연마다 샌리스트가 좀 달라요.
0: 아 그럴 수밖에 없죠.
1: 그래도 무조건 꼭 불러야 되는 노래는 꼭 있죠.
0: 네.
1: 그럼에도 저희가 꼭 넣는 코너가 있어요.
0: 그러니까
1: 뭐냐면 커버곡이죠.
0: 아.
1: 그러니까 다른 가수들의 노래를 부르는 코너를 꼭 넣어요. 그때 춤도 추고.
0: 형님께서는 이번에 어떤 걸 하셨죠?
1: 우리 네 명이서 뭘 했냐면 바다가 생각나는
0: 네.
1: 노래들로
0: 네. 여름 바다
1: 메들리를 했거든요.
0: 네.
1: 그중에 Fly to the Sky의 Sea of Love을 했어요.
0: 아.
1: 야, 제가 브라이언 형님이랑 환희 이 두 분을 왔다 갔다 네. 하면서 성대모사를 막 하고 그랬거든요.
0: 아 이제 성대모사가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1: 거기까지 갔죠.
0: 살짝 맛보기로 약간 들려주시면
1: 만약에 브라이언이다
0: 네. 네.
1: 며칠이면 년 같은데
0: 똑같네
1: 막 이런 느낌이죠.
0: 이 바이브레이션이 진짜 똑같아요.
1: 그래요?
0: 네.
1: 그리고 이제 환희라고 하면
0: For the moon by the sea 네가

0: 정말 센터상.
1: 아 진짜 진짜 너무 잘생겼죠.
0: 맞아. 그리고 진짜. 기억나는 게 약간 브릿지 넣어가지고 5대5로 네. 이렇게 막 했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사진 보니까 되게 짧은 머리로 기억이 나네요.
1: 짧은 머리도 있었고 네. 5대5도 있었어요.
0: 아 5대 있었죠.
1: 네.
0: 이 앞쪽에만 브릿지 넣어가지고 약간 만화 주인공 같은 머리 스타일.
1: 그리고 저 형님이 네. 이제 우리가 그때 당시에 예능 프로그램 한참 유명했던 거 있어요.

0: 아시면은 문자로 좀 알려주세요. 저희 너무 궁금하거든요. 작년 노을 콘서트에서 머리에 수건 올리고 다 같이 원타임에 핫뜨거를 부르셨어요?
1: 핫뜨거 했습니다.
0: 아 진짜요? 네네네. 아 이 팀은 안 하는 게 없다. 아,
2: 저희가 웬만한 가수들의 신나는 노래는 다 하고 있어요.
0: 그럼 형이 어떤 멤버였어요?
2: 저희는 멤버를 정하진 않고 오. 그냥 파트만 딱 나눴어요.
0: 네.
2: 근데 랩 부분 테디 형님 부분 같은 경우는 보통 상군 형이 많이 해요.
0: 형이 랩은 안 하시고.
2: 네, 왜냐면

0: 연남쥬 내게는 너무 재미죠.
1: 근데 지금 들으니까 네. 이 발음 때문에 약간 J-POP 감성이 진짜 더 많이 물씬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냥 뭐 그 발음을 잘하고 못하고 떠나서 가수들마다 딕션이 있잖아요. 네. 그게 노래의 맛을 좀 살려주는 감미료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2: 아, 진짜 맞는 말씀.
1: 근데 이제 아유미 선배님의 발음이 없었으면은 네. 이 노래는 이렇게까지 좋게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2: 저도 완전히 동감합니다.
1: 네. 혹시 노을이랑 슈가가 데뷔가 좀 비슷해요?
2: 슈가가 선배님이죠. 아, 선배님인데 그래요? 이제 활동 시기가 비슷했었어요. 일찍 할 때. 아. 그래서 음악 방송에서 몇 번 뵀었죠.
1: 아, 좋겠다.
2: 네. 그리고 아유미 씨는 저도 같이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한 적도 있고.
1: 와.
2: 네.
1: 형 그럼 혹시 음악 방송을 스키장이나 워터파크에서 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0: 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보고 있어요. 센스 있는 출퇴근길 드라이빙을 위한 체크리스트. 정식이랑 금희 선배랑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1: 전조등 켜고 계시죠?
0: 안전거리 유지하고 있으시죠?
1: 여러분, 좁은 길에선 서행하는 거 아시죠?
0: 89.1MHz 쿨 FM 듣고 계시죠?
1: 하루 종일 회사 일에 집안 일에 오늘도 고단하실 텐데 괜히 고민하실 거 없어요.
0: 출근길엔 조정식의 FM 대행진.
1: 퇴근길에는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2: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기.

0: 노래 균성님과 함께하는 이 노래
1: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쪼요 쪼요
1: 네.
0: 2026년에도 듣는 여러분의 추억의 노래 또 어떤 곡이 있는지 사연 소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5968님의 사연입니다. 박지윤님은 2000년에 발매한 사집 앨범 성인식 그 전과 후로 느낌이 많이 나뉘는데 맞아. 저는 개인적으로 데뷔 초반의 도시적인 청순한 고향의 느낌 그 느낌을 너무나 좋아해요. 그리고 목소리도 좋아합니다. 성악을 하셨어서 데뷔 때부터 목소리와 창법이 진짜 화제였잖아요. 저의 최애곡은 데뷔곡이었던 하늘색 꿈이고요. 두 번째로 사랑한 곡은 이 집에 있는 소중한 사랑. 그 소녀소녀한 사랑스러움이 저를 미치게 했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사랑한 곡은 가버려, 환상, 달빛의 노래. 아 몰라요. 다 좋아요. 뭐든 들려주세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0: 진짜 박지윤님의 목소리는 너무 독보적이에요.
1: 독보적이죠.
0: 그러니까 뭐 굳이 창법 때문에라고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네. 그거보다 저는 이 발성으로 이 모든 다 이 정말 다양한 장르를 다 소화해냈다는 게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1: 대단하죠. 정말 대단하죠.
0: 그대를 보내고 이 노래 제목이 뭐죠? 이게 소중한 사랑인가요? 맞아요. 이 노래를 우연히 듣고 이 노래 제목을 찾으려고 정말 그 당시에 TV를 얼마나 봤는지 몰라요.

0: 다 오셨단 말이에요. 왜냐면 다 JYP 쪽이었기 때문에.
1: 아, 그렇구나.
0: 그때 응원한다고.
1: 네.
0: 너무 노래 좋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저한테.
1: 진짜 스윗하다.
0: 너무 힘이 되는 거예요, 진짜. 와, 진짜 저한테는 대선배고, 물론 동갑이지만, 네. 대가수잖아요.
1: 아, 맞죠.
0: 그런데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아직 데뷔도 안 했는데 너무 힘이 났던 기억이 나요.
1: 아, 뭔가 박지윤 님이 부르는 붙잡고도 듣고 싶다. 붙잡고도. 어떻게 동시에. 아, 진짜. 아, 너무 물들었어.
0: 내가 밑에 넣을 테니까 네. 한번 다시 해요. 시작. 네.

0: 잠깐만.
1: 되게 지금 너무 좋은 추억이라고 감사한 마음을 하다가 갑자기 이런다고.
2: 아니 약간 마음, 그러니까 약간 부르기 전에는 어 나 약간 똑같이 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분명히 시작했는데 아. 하면서 아예 안 똑같은데. 이거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2: 아 진짜. 네. 아. 그리고 사연자님께서 언급했던 노래 중에 환상.
1: 아 환상이죠.

0: 알게 됐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유학도 했었고 네. 또 이제 모르는 음악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출연했던 참가자분들이 예전 노래들을 불러준 덕분에 저는 그분들의 버전으로 이 노래들을 사실 얻었던 게 많은 것 같아요.
1: 그래서 참 이분들한테 감사하고 네. 또 명곡은 네. 잊혀질 수가 없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0: 맞아요. 네. 슈스케 이야기를 보내주신 분의 사연이었고요. 본능적으로 윤종신 선배님의 곡을 강승윤님이 다시 재해석해서 불렀었는데 네. 이 노래가 난리가 났었어요.
1: 왜냐면 그때 승윤 씨가 고1이었을 거예요.
0: 그렇게 어렸어요?
1: 그런데 이 감성을 그 보컬이 더 깊잖아요. 승윤 씨가 목소리가
0: 깊단 말이에요. 본능적으로 느껴졌어. 아, 내가 하니까 왜 갑자기 약간 트로트 같지?
2: 야 목소리 봐요. 이거 어떻게 고1이에요? 바라봤던 순간
0: 찰나의 전율이 있지 못해. 진짜 저 진짜 약간 소름 돋는다.
1: 아 너무 잘했다 진짜.
0: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모든 가수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가 빛날 타이밍과 순서가 있는 것
1: 아,
0: 같아요.
1: 아 그렇죠. 자기를 더 빛낼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0: 맞죠. 네. 혹시 형님이 이제 슈스케 보면서 약간 눈여겨봤던 멤버나 아니면은 뭐 팀, 곡 이런 게 있으세요?
1: 저는 울랄라 세션이죠.
0: 아,
1: 왜냐면 저희 노을도 4명이고 네. 울랄라 세션도 그때 4명이었단 말이에요.
0: 아~
1: 그러니까 당연히 볼 수밖에 없었고
0: 네.
1: 서쪽 하늘 아~ 발라드도 너무 잘 불렀었단 말이에요. 그때.
0: 난리도 아니었어요.
1: 그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0: 아, 이 계셨어요?
1: 네, 그때 이제 패널처럼
0: 아~
1: 그 오디션 보고
0: 네.
1: 막 응원하고 아~ 그런 장면들을 이렇게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을 멤버들 4명이 다 갔는지

0: 저는 항상 여기 올 때마다 너무 재밌는 게요. 네. 이제 폴킴 씨랑도 너무 점점 더 편해지고.
1: 와, 완전.
0: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번 진짜 폴킴 씨와 함께 카페에서 그냥 수다 떠들다 가는 느낌이에요, 저는.
2: 저 진짜 커피라도 준비해 놓을까요, 다음번에는?
0: 커피 한 잔. 아.
3: 너무 좋습니다, 정말.
2: 형님 보내드리면서 오늘은 강승윤의 본능적으로 들어볼게요. 형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 또 봬요.
0: 감사합니다. Yo, you know that feeling when you see this girl and she's just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풍수해 대비해.
1: 엄마, 풍수해 지진재해 보험 가입했어요?
0: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2: 폴킴의 가요광장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고고런에서 에셜론 스테어 클라이머, 갈갈이 박준형의 싱크퓨어에서 음식물 분쇄 처리기, 급발진 잡는 진넷에서 한문철 블랙박스, 클림트 어워드 수상 작가 주니퀸 갤러리에서 디지털 아트 작품,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크루즈에서

2인 승선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메디컬 스킨케어 브랜드 DMS에서 코르테 화장품 세트, 바찌 화장품에서 어성초 샴푸, 선크림, 알로에 젤, 고기능 고효능 브랜드 레이어랩에서 속 보습 장벽 판테놀 세럼, 건강하고 편한 더 마름 다이어트에서 가인미가 10만원 뷰티 상품권, 일리피오 오라즈에서 고농축 앰플 산소 미스트, 당신에게 선물하는 꽃과 향기 라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세트, 클라클라 제클라 스포츠 브랜드 제클라에서 라이크라 볼캡, 건강한 브랜드 셀로맥스에서 어린이 튼튼 시럽, 서울우유에서

폴킴의 가요광장 마칠 시간입니다. 5510번님께서 여기가 폴킴의 가요광장 맞나요? 평일엔 라디오를 잘 못 들어서 주말에 켜봤습니다. 목소리가 너무나 좋아요. 내일도 올게요 하셨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에 이렇게 좋은 목소리 몇 명 없어요. 커피 한잔 할래요? 제대로 찾아오신 거 맞습니다. 종종 놀러 와주세요. 내일도 오시는 거죠? 저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끝곡은 1486님께서 신청해 주신 김태우의 사랑비 준비해놨습니다. 토요일 오후 야무지게 즐기시고 우리는 내일 낮 잊지 않고 12시에 꼭 만나요. 여러분 늘어지세요.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토요일 오후 시간 지금도 지방 방향 이동량이 상당한데요. 먼저 서울 양양고속도로 양양 방향 여전히 경기권이 혼잡해서요. 남양주 요금소부터 서종 쪽으로

0: 구간 정체입니다. 부산 쪽 경부선 수원 일대 화물차 사고는 처리가 끝났지만요. 이후 천안 일대로 긴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고요. 이어지는 논산 천안고속도로 논산 방향도 남풍세 부근 정체 꾸준합니다. 서울시내는 구리 쪽 강변북로 구리 시계 부근 2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 공인이었습니다.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코입술 주름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4: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5만 개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샤이니의 Why So Serious로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KBS 라디오 시작했습니다. 주말이에요, 여러분. 토요일. 주말에는 좀 덜 심각해도 되잖아요. 그럼요, 그럼요. 좀 덜 심각해도 되는 날입니다. 평일이랑 주말이 왜 다르게 불리겠어요? 평일에 좀 빡세게 사셨다면 주말에는 좀 느긋해지셔도 됩니다. 덜 심각해져도 된다고요. 저는

0: 제가 뭐 기분 나쁘다고 제가 긴장한다고 일이 잘 되겠나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하하하하 깔깔깔깔 껄껄껄껄 이렇게 넘겨버려요. 준비할 땐 좀 심각해도 당일에는 그냥 좀 웃어넘기는 그냥 더 기분 좋게 그 하루를 맞이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요일 가비의 스페셜 라디오 크게 고민 안 하고 생각 안 하고 듣기 딱입니다. 먼저 1, 2부에서는요. 뮤직 매니저 함께 할 거예요. 우리 뮤직 매니저들이 아주 좋은 노래들을 알아서 착착착 선곡해 놨고요. 3, 4부엔 두 게스트가 서로의 자존심을 걸고 노래를 선곡해오는 선극, 선곡하다 긁혔쥬 합니다. 오늘은 가수 범진 씨 그리고 싱어송라이터 김수영 씨와 함께 할 거예요. 처음 합을 맞춰보는 두 분인데요. 어떨지 기대가 되네요. 듣고 싶은 노래가 있거나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여기로 보내주시면 돼요. 문자번호 샵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와 사진 문자는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광고 듣고 뮤직 매니저 시작해볼게요.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주시면 됩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일게요. 그러니까 마음 편히 남겨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소개된 분들께는 화장품 상품권 보내드릴게요. 오늘의 시작곡으로 송지은의 예쁜 나이 25살. 슈퍼라디오 SNS 인별그램에 올려놨었죠. 제가 이 노래를 선곡한 이유는요. 제가 이제 그냥 이 노래를 자꾸만 주문 외우듯이

숫자 마음이 진짜 가슴이 뛰는 대로 가면 돼. 네, 요 노래 저희 제스비도 굉장히 행사에서 많이 부르는데요. 정말 좋은 노래죠. 아, 오늘 굉장히 좋은데요, 지금 추천이? 바로 두 곡 듣고 올게요. 슈퍼주니어의 로꾸꺼,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3: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4: 오늘의 미션 첫 데이트 메뉴가 주제고요. 비가 오는 날이었는데 삼겹살을 먹으러 갔어요. 첫 데이트에 삼겹살. 남자분이 고기를 잘라주셨는데 하트 모양으로 하나 잘라서 내게 살포시 약간 그 메뉴를 삼겹살로 고르는 게 상남자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서 하트 모양으로 고기를 잘라서 부드러움을 추가했어요. 지금은 어느 여자분께 하트 고기를 잘라주시려나.
5: 아침부터 웃는 자가 인류. 조정식의 FM대행진.
6: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가비의 슈퍼라디오
1: 2시엔 가비가 내려와 가비의 슈퍼라디오 2부 시작했고요. 계속해서 이제 뮤직 매니저들의 선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자니까 분이요. 다음 곡으로 장기하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신청합니다. 25살엔 카페 창가에서 노트북을 켜고 일하는 멋진 직장인이 되어 있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싸구려 커피 들고 채용 공고 새로 고침하는 중이네요 라고 보내주셨어요. 아우 너무 젊다. 지금 25살이신가 봐요. 그쵸? 각자가 생각하는 그런 내 나

약간 약간 허무함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럴 때는 이렇게 하세요. 그냥 꿈을 말도 안 되게 크게 꾸세요. 그러면 저는 그 근처까지 약간 가 있다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진짜 크게 꾸세요. 그러면 네, 그러면은 또 다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 노래 참 좋아하는데요. 이 지금 선곡이 참 좋은 것 같아요. 25살이라는 키워드가 딱 있으니까 본인의 25살도 생각하게 되고 좀 거꾸로 생각하게 되고 참 좋은 것 같아요. 청춘 이어라 님이요. 25살이라 너무 까마득해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싱그러웠던 시절이었을 것 같네요. 그때는 쌩얼도 예쁘고 모든 날들이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데이식스의 예뻤어 신청해요. 예쁘게 들려주세요. 아, 그럼요. 예쁘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기화와 얼굴들의 싸구려 커피 데이식스의 예뻤어 듣고 올게요.

가비의 스펠 라디오 뮤직 매니저 함께하고 있고요. 귀빈 우리 뮤직 매니저들의 선곡 더 들어보겠습니다. 선유스풀 님이요. 다음 곡은 당연히 볼빨간 사춘기의 25죠. 오, 좋은데요? 지금 25살인 저와 그리고 25살의 귀빈 여러분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청춘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이 노래로 이어볼게요. 25살인 분들도 많이 남겨주셨네요. 볼빨간 사춘기의 25. 너무 좋다, 이 선곱. 좋아요, 좋아요. 뿌뿌님이요. 송지은의 예쁜 나이 25살에 이어 제가 듣고 싶은 노래는 비의 Very Sexy입니다. 와우, 이것도 참 좋다. 우리가 나이에 대해서 굉장히 할 말이 많나 봐요. 제가 올해 드디어 만 나이로도 찐 30살이 되었는데요. 이상하게도 이 노래를 들으면 없던 섹시함도 생기는 것 같아요. 30이라는 나이가 생각보다 더 멋지고 즐거운 나이인 것 같아서 기분 좋게 이 노래 올려봅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아, 맞아요. 저도 30 섹시 정말 믿는데요. 30살이 되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아, 뭐 안정적이다라고 할 건 없지만 그래도 좀 약간 나를 더 알아가는 그런 나이대인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40 섹시 놀입니다. 네, 이제 또 40대는 어떨까 궁금하기도 해요. 예, 약간은 지금 초중반에 있는, 30대 초중반에 있는 사람으로서 또 40 섹시는 어떨지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누가 좀 내줬으면 좋겠어요, 그 노래를. 오케이, 그러면 볼빨간 사춘기의 25와 비의 30 섹시 듣고 올게요.

아, 저는 그게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그 막 진짜 막 엄청난 하이 텐션 막 진짜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고 막 다 부실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계. 그 기억으로 전 지금 살아가는 것 같아요. 진짜 그 기계가 있는 게 아니라 그 감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와, 그때는 진짜 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 에너지, 예, 스무 살의 에너지 진짜 소중한 것 같아요. 그러면요, 이무진의 청춘 만화 듣고 올게요.

0: 위제로
1: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2: 소화불량 체한 과식의 위제로
3: 일양약품.
4: 뭐야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5: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착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착 하루 5분 쉽게
6: 쓱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5: 메디힐 토너 패드
7: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도로 위로 돌발 구간이 많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는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반대 하남 쪽으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2, 3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일대로 많이 혼잡합니다. 이후로는 동작대교부터 영동대교까지 정체되는데 이 영동대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안산분 분기점 진출램프 1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고요. 둔대분기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어서 이 일대로 정체 심합니다. 더 가서는 동군포에서 부곡 사이와 또 용인휴게소에서 양지터널 사이로 정체되는데 이 양지터널 부근 4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김민희였습니다.

0: 노래할 때 또 목소리가 확 달라지시네요.
1: 그런 편입니다.
2: 네. 아니 뭔가 선생님으로 만나면 무서울 것 같아요.
1: 아 왜? 아 왜 지금부터 약간... 긁으시는 거예요?
2: 아니 이렇게 선생님으로 만나면 조근조근 숙제를 왜 안 해왔지?
0: 그런 생각 있죠.
2: 네. 숙제를 범진아 너가 이러면 대학에 갈 수 없고.
0: 딱 그런 그럴 수 있는
1: 그런 편이에요. 근데
2: 그쵸. 네.
0: 왠지 왠지 무서워요. 딱 조근조근 잘근잘근 씹어주실 것 같은 그런 선생님 네. 느낌이 있는데 아 백 그래 DJ를 네. 하셔도 엄청 잘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라디오 DJ 어떻게 혹시 관심 있으세요?
1: 제가 평소에 네. 수다 떠는 것도 좋아하고 네. 음악 선곡하는 것도 좋아하고 해서 네. 언젠가는 라디오 DJ 꼭 해보고
0: 그러니까.
1: 싶어요.
0: 그러니까 네. 뭔가 약간 나른한 게 네. 목소리가 나른하신 게 살짝 저녁에 네, 또 어울릴 저녁. 수 있는 맞아요, 그런 맞아요. 목소리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2: 맞습니다. 제가 진짜 말씀 중에 죄송한데 네. 진짜 왠지 알려드려도 될까요? 피해를 하던 도중에 네. 제가 용산에 뭐 카페에 갔습니다.
0: 네.
2: 그래서 뭐 카페에 있는데 아, 그 원래도 후보에 있으셨는데
0: 네.
2: 김수영이다.
0: 진짜?
2: 네네 봤어요.
1: 저를요? 용산에서?
2: 네네. 네 용산 그 카페요. 이름은 제가
1: 어디요?
2: 그 밖에 나와져 있고 거기서 커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친구. 네. 그래서
1: 저 용산 자주 가.
2: 네 그래서 김수영 씨다 이래가지고
0: 어머
2: 와 이거 김수영 씨 가다 이거 인연이다.
1: 와 소름돋아.
2: 나오라는 그거다 해가지고 김수영님을 제가 적극 추천하게 되었습니다.
0: 와
2: 거기서 엄청 떠드시더라고요.

0: 지리지리 범지리. 오마이갓. 오마이갓 100점이에요 지금. 와 지리지리 범지리 라이브 자주 해줘요. 아, 너무
1: 목소리
0: 잘한다,
1: 너무 좋으신데요.
0: 오, 목소리가 되게 또 아니 늘 듣는 목소리인데 또 노래할 때 바뀐다. 와. 지리지리 범진이.
1: 와 개사 뭐예요.
0: 그러니까 센스 있게 지금.
1: 아 난 개사 안 했는데. 졌다.
2: 아니야.
0: 졌다. 아 지리지리 범진이 노래 좀 자주 해줘요.
2: 계약된 건 말밖에 안 하기로 해가지고요.
0: 아 근데 그런 날 뭐 슬픈 날 있잖아요. 네네. 그때 뭔가 약간 호응하고 싶다 그런 날 예! 이렇게.
2: 맞아요. 그게 라이브 할 때 그렇게 하고요. 그런 날이 이제 데이가 될 수 있지만 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날을
0: 그런 날을
2: 아~ 네네. 그래서 가사를 보면은 그런 날을 위로해주는
0: 확실히 당신 신송라야. 확실히 진짜 더 멋있다. 아, 네,
2: 그렇습니다.
0: 멋있다.
2: 부끄럽기 때문에 네. 다음 우리
0: 네 수영님 네. 그렇게 미들레를 또 준비해 오셨다고요.
1: 네 그냥 내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믿을래라는 아~ 그런 쿨한 노래입니다.
0: 좋다 이제 그런 날에서 그렇게 믿을래.
2: 아, 그죠 그죠.
0: 느낌이 지금 딱 그런
2: 그렇게 믿을래 김수이밍님의
1: 네 다녀오겠습니다.
0: 와 처음에는 좀 무례하게 이름으로 긁고 아, 하시네요.
2: 기선제압을 좀 제가
0: 아 스위밍킴이라고 네, 스위밍, 그 많이 들으셨겠다 근데
2: 네네,
0: 그
2: 근데 좀 좋죠 스위밍킴
0: 약간 스위밍킴. 뭔가 잘 이어지는 게 또
2: 스위밍킴
0: 아 너무 기대됩니다. 그렇게 믿을래 수영님의 라이브 한번 들어볼게요.

0: 요즘엔 또 그런 표현을 쓰기도 네. 하니까요.
1: 저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아, 네. 너무 맛있게 먹었습니다.
0: 네. 요즘에 이런 저도 가끔 이렇게 정신 못 차릴 때 아.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있었는데 말 시킬 때 이런 실수가 좀 있기는 있거든요.
2: 맞아요.
0: 어떤 노래를 가져오셨는지 수영우 씨부터 한번 알려주실래요?
2: 저는 네. 이제 너무 좀 의기소침해지고 부끄러울 네. 수 있지만 네. 뭔가 다음 날에 멋지게 인사하는 법을 가르쳐드리고 싶어서 네. 자이언티 슬기의 멋지게 인사하는 법 가져왔습니다.
0: 내일 괜찮아. 내일 괜찮아. 내일 멋지게 네, 인사해요.
2: 멋지게 하면 되죠. 그쵸? 요즘은 인사 잘 안 하잖아요.
1: 그죠.
2: 인사하는 그쵸? 당신이 멋있는 거예요.
0: 그렇죠.
1: 네.
0: 이거 굉장히 위로가 될 법한 노래네요.
2: 맞아요.
0: 그렇다면 범진 씨, 지금 수영우 씨가 굉장히 의미 있게 가져오셨거든요.
1: 저는 이걸 원했어요. 네. 의미 있게 갖고 오면 네. 저는 새롭게.
0: 새롭게.
1: 저는 이제 응급실 준비했어요.
0: 응급실 명곡이죠. 있어요.
1: 이 바보야, 그거 아~ 아니야. 아~ 이 바보야, 진짜 아니야, 그거. 아직도 내 말을 몰라?
0: 아, 그러면 이건 약간 이불킥 송이네요.
1: 네, 이불킥 송이죠, 약간.
0: 위로와 이불킥. 약간.
1: 집에 가고
2: 있어. 아, 그래도 네, 네. 후회보다는 네, 네. 칭찬을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 해서.
0: 그렇지.
2: 제 선곡이 낫지 않을까.
1: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네네. 오늘 이기고.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흔들리지 않는 편안함으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매일 밤 10시 한해의

0: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1: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2: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슈퍼라디오.

0: 다비의 슈퍼라디오
1: 다비의 슈퍼라디오 토요일 4부가 시작되었습니다. 선곡하다 긁혔쥬? 줄여서 선극 범진씨 그리고 김수영씨와 함께하고 있어요. 저희 아까 전에 대결했었죠? 3341님 사연 선곡에 대결이 있었는데요. 수영 씨의 선곡이 딱 처음에 나와줬습니다.
2: 아, 이

0: 아, 이 점심 메뉴 고르는 게 사실 쉽지 않죠. 특히나 이렇게 그렇죠. 너무 다를 때. 어떤 거 드시고 싶으세요, 두 분은 지금?
1: 하나 둘 셋 한번 말해볼까요? 자, 하나 둘 셋. 순대국밥.
2: 와, 왜 말씀 안 하세요? 아, 왜 말씀 안 하세요?
0: 아, 나도 했었어요.
2: 아, 궁금한데.
0: 난 냉면이에요. 난 냉면. 아, 난 냉면이었어요.
1: 이 야, 숙녀분들은 또 냉면이죠.
2: 아, 너무 더워 죽겠는데.
0: 순대국밥을 진짜 나 너무 좋아하는데 지금은 좀 그렇지.
1: 이열치열 황치열 선배님. 아. 이열치열입니다.
2: 어떡해. 어떡해요.
1: 아니 정말로 예 그렇습니다.
0: 남자분들은 또 순대국밥 좋아하시니까요.
1: 순대국밥과 네. 나오는 수육을 어떻게 참습니까?
2: 아, 맛있긴 하죠.
0: 그러니까 네. 이게 근데 둘이 너무 달라가지고 매력이 좁히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선곡을 해주셨는지 범진 씨 먼저 얘기해 주세요.
1: 아, 저는 승리를 위하여.
0: 아.
1: 그리고 지금 시즌이 무엇입니까?
0: 월드컵 시즌이죠.
1: 지금 월드컵입니다.
0: 네,
1: 여러분들.
0: Let's go.
1: 이 노래를 참습니까?
0: 뭐라고? 나와야 되네.
1: 승리를 위해 승리를 위하여 가야 됩니다.
0: 시즌에 맞게
1: 네,
0: 또.
1: 시즌 송입니다.
2: 아, 점심 메뉴를 위해 네, 승리를 점심, 위하여.
1: 네, 다 같이 지금 우리 지금 다 같이 힘을 줘야 됩니다. 함께하리라 가야
0: 아하,
1: 됩니다.
0: 앉아주겠다.
1: 네네, 앉아주죠.
0: 앉아주겠다. 네. 승리를 위해서 나 그럼 달려나가겠다.
1: 이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남편분.
0: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순대국밥을 위하여 네. 승리를 위하여 네. 선택해 주셨고요. 수영님은 어떤 거 선택해 주셨어요?
2: 저는 럼블피쉬의 예감 좋은 날.
0: 나 이 노래 좋아해.
2: 저 완전 좋아해. 이 노래 들으면 너무 예감 좋은 날이
0: 그러니까.
2: 되거든요.
0: 기분 좋아지죠.
2: 제 가위바위보가 너무 예감이 좋고 왠지 오늘 점심 메뉴가 내 메뉴일 것만 같은 예감 좋은 날.
0: 아.
2: 이런 기분 좋은 선선함을 드리고 싶어서 선곡했습니다.
1: 근데 승리는 선선하지 않습니다.
2: 아니요.
1: 아니죠.
2: 아니 점심 메뉴 하나로 이렇게.
1: 아니 지금 이런데 어떻게 지금 뭐 선선하게 지금.
2: 에이.
1: 순대국밥 뜨겁습니까? 차갑습니까?
2: 뜨겁죠.
1: 그쵸, 뜨거워야 됩니다.
0: 뜨겁게 네. 가자.
2: 아, 그러면 이제
1: 뜨겁거나 차갑거나 해야 돼요.
2: 범진님은 지금 남편분 편을 드시는 거고,
1: 아니, 전
2: 저는
1: 누구의
2: 사연자
1: 편입니다.
2: 편을
0: 그렇지.
2: 들으시는 거.
0: 수영님 사연자 편에
2: 네.
1: 전 모두의 편입니다. 남편분. 남편분 편 네. 들면 안 됩니까?
0: 아,
1: 남편인데요?
0: 들어도
1: 저도 남편이에요.
0: 아, 그렇죠. 들어도 되는데 네. 우리 이제 사연자님의 또 그렇죠. 이제

0: 애교를 많이 부리게 되지 않나요?
1: 어, 완전히.
0: 그렇죠.
1: 완전 애기가 되잖아요.
2: 삥삥 이렇게 하잖아요. 네, 진짜.
3: 그러니까.
2: 목소리 이상해지잖아요.
3: 맞아요. 약간 강아지 입 대니까 약간.
1: 네.
0: 아, 맞아.
3: 삥삥삥삥 하니까.
2: 하면 이제 하가 나오죠.
0: 아,
2: 사실은
0: 맞아요. 영문도 모르니까요.
3: 그치. 우리 주인 또 그런다.
2: 어, 제가 왜 저럴까. 저 제가 생각해도 뭐 반응을 해주는 게 좀 마땅치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앞에서 큰 사람이 애교를 부리는데. 아,
3: 저는 반려식물을 키우고 있어요.
2: 아, 반려식물 앞에서 애교 피우시나요?
3: 네네.
0: 어때요?
3: 애기 컸어? 아이고 줄기가 자랐네 이러면서.
2: 진짜 얘기하세요?
3: 아, 하드라, 너무 소름 돋아요. 돼.
2: 근데 네? 그거 진짜 해야 돼. 어?
3: 소름 돋는다.
0: 아, 소름이 돋아.
2: 소름 돋아.
3: 왜요? 왜요? 아. 우리 식물이한테?
2: 식물이.
3: 우리 식물인 건들지 마세요.
2: 네. 식집사시군요.
3: 네, 제가 와. 우리 식물이 하면서.
2: 우리 식물이. 네. 어떤 식물 키우시는지 이름 아세요 혹시?
3: 바오밥 나무를 키우고 있어요.
0: 네? 네. 집에서요?
3: 네네네.
0: 우와.
3: 아니,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어요. 아. 키울 수 있는. 그래서 와요 우리 잎사리가 아. 하나 더 났구나.
2: 오바비.
3: 네, 오바바. 나중에 무럭무럭 크렴.
2: 근데 그렇게 말해주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3: 네.
2: 오케이, 그러면은 어떤 노래 선곡하셨는지 범진 씨 먼저 알려주세요.
3: 저는 우리 강아지가 네. 조금 외롭다 생각했어요.
2: 아주

0: 힐 톤업패드 200매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톤업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톤업패드 가비의 슈퍼라디오.
2: 가비의 슈퍼라디오에서 준비한 6월 선물입니다. 알카메디에서 건강한 물 알칼리 이온수기, 베이비 파스텔 스튜디오에서 가족사진 촬영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에서 뷰티 상품권, 에브리바디 엑센 코리아에서 9단 올인원 마사지건, 숙취해소 유산균 닥터락 깨유에서 스틱형 숙취해소제,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천연 화장품 봉프레에서 모바일 상품권을 드립니다. 가비의 스페셜 기프트.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여전히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한강대교 부근 사고는 지금도 2차로를 막고 처리하고 있는데요. 잠실대교부터 정체입니다. 반대 하남 쪽으로 가양대교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더 가서 노량진 수산시장 부근 사고는 이제 2차로만 막고 처리하고 있지만 여의도 일대 지나는데 속도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대신터널 1차로에서도 사고를 처리하고 있고요. 경인고속도로 인천 쪽으로 부천 부근 1차로에서도 사고가 났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쪽

0: 예, 해드릴 방법이 있습니다. 찬물 쏴! 더 세게 쏴! 내 목소리가, 내 목소리가 세니까 찬물이 예. 좀 약하게 느껴지네.
1: 자, 아무튼 좋습니다. 찬물 한 바가지로는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쪽으로 오십시오. 냉기 가득 시베리아 찬바람 가동!
0: 야, 차라리 이게 좀 시원하다.
1: 더위야 가라!
0: 자, 시베리아의 찬바람 맞으면서 시원한 음료 한 잔까지 서비스로 드려보겠습니다. 얼음 동동 띄운 사이다로. 아니 근데 우리 조PD가 윙씨가 온 다음부터 이런 거 트는 걸 되게 좋아하네. 뭐 이렇게 저렇게 본인이
1: 원래부터 하던 거예요.
0: 본인 입으로 못 트니까 기계로 쭉. 네, 그렇습니다. 네. 자, 이제부터 지금부터 더운 분들 졸리는 분들 문자 주시면 10분 뽑아서 사이다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샵 8910 짧은 50원 긴 거 100원 공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윤정수
1: 남창희의 미스터 라디오
2: 1, 2, 3, 고!

0: 윤정수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토요일 시작했습니다.
1: 네, 오늘 첫 곡은요, 나얼의 호랑나비.
2: 호랑나비, 호랑나비. 아,
1: 네, 나얼씨의 목소리를 듣고 왔고요. 더위 타파, 졸음 타파, 오늘도 시원한 방송 만들어 보겠습니다. 사이다 받으시고

0: 플러스 닦고 착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착
1: 메디힐 토너 패드 코리안
2: 테라피 김소영 헤밀레. 보던 한방 토털 브랜드 김소영 헤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0: 20대 30대도 세월이 빠르다 그래요. 할 게 많아서 그래요.
1: 네.
0: 휴대전화 봐야지, 뭐 연락 받아줘야지, 예. 예. 회사 가서 일해야지, 뭐 남의 거 들여다봐야지. 그러니까 이제 시간이 네. 바쁜 거예요.
1: 그래요. 예. 맞습니다. 우리 다들 바쁘시죠? 예. 자, 얼른 맛있는 걸로 그 스트레스 다 날리시기 바라겠고, 저희도 소세지 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2: 조성씨 안내 말씀드립니다. 우리 열차는 여러분께 선물 드리는 퀴즈역에 잠시 정차하겠습니다. 저 사연 속에 퀴즈가 숨어있으니 문제 잘 듣고 정답 맞추세요.
1: 미라클 8540님께서 사연 주셨습니다. 주말이면 이것을 따느라 정신이 없네요. 온 가족이 모두 모여 이것을 따면서 즐거움을 맛보고 있답니다. 건강에도 좋고 맛도 좋은 이것 청으로 담가두려고요. 자, 미라클 8540님이 따고 계신 이것, 이것이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윤정수 씨께서 힌트를 주시겠습니다.
0: 이것은 저 새콤한 맛이 매력인, 아주 시콤새콤한 맛인 초여름 제철식 재료고요. 소화가 잘 안 될 때는 이것으로 만든 차를 마시기로 합니다. 광양에 이 마을이 있습니다. 매화나무에서 열리는 열매고요. 연한 초록빛의 동그란 모습을 하고 있는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매실, 2번 산수유.
1: 자,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정답 보내주신 분들 중에 추첨을 통해서 소세지빵 보내드릴게요. 자, 노래 듣는 동안 정답 보내주세요. 시크릿이 부릅니다. 매직. Hey, listen up.

0: 것 같습니다.
1: 중요한 건 네. 아내분께서 친구를 만나러 나가서 혼자서 먹는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얼마나 신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입니다. 자, 소세지 빵 보내드릴게요. 자, 9905님 휴가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다음 달에 바다 근처로 캠핑을 갑니다. 예약까지 마치고 나니 더

0: 자, 미라철도 891 퀴즈 두 번째 퀴즈 정답입니다. 우리 미키즈 4479님이 나간 경시대회, 수학 경시대회 1번은 수학입니다. 네, 그렇죠. 수학 경시대회, 경시하다는 뜻이 뭡니까? 약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다.
1: 어허.
0: 수학 경시대회. 전 수학을 경시했습니다.
1: 아, 거기 대회에 나갔으면 1등 하셨겠네요.
0: 수학을 경시한 대회에 나가면 전 1등입니다.
1: 아하.
0: 1등입니다. 없습니다, 그런 대회.
1: 네. 예. 자, 퀴즈 당사자 명단은요 홈페이지 선고표를 꼭 확인해 주세요. 9524님, 저는 중학교 1학년 학생입니다. 할아버지 댁에 가서 동생들과 물총놀이를 재밌게 했어요. 구름이 아주 예술이었어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0: 네,
1: 그렇군요.
0: 할아버지 댁에 가서 구름을 봤다. 네. 멋진 시골인 것 같습니다.
1: 그렇습니다. 네. 그런 좋은 날씨에 물총놀이를 했으면 무지개도 생길 수 있겠는데요.
0: 그렇죠. 날씨가 좋아야죠.
1: 네네. 네. 그렇습니다. 우리 924 우리 중1 학생 친구 좋아요. 아주 이렇게 구름을 자연을 아름답게 보는 그 모습 너무너무 좋습니다. 소세지빵 보내드립니다.
0: 자비라 철도 팔고 여러분의 사연을 싣고 달린 열차 운행은 여기까지입니다. 승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노래는 2개월의 더 로맨틱 듣고 입으로 돌아옵니다.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욕도 즐겨 듣는 박명수의 레드쇼
3: 죄송합니다
4: 박명수의 레디오쇼 출발
3: 다시 갈게요
4: 신동
2: 리옥도 즐

0: 그러면은 저 취급을 안 합니다. 박명수의 라디오 쇼.
1: 음악 앨범 이현우 선배님이 커피의 아버지라 불리신다던데, 근데 선배님 좀 죄송하지만 커피 타이틀 제가 가져가야 되겠습니다. 커피 한잔 할래요.
2: 아이, 그래도 뺏어가는 거 좀 그렇지.
1: 여의도에 오픈했습니다. 커피 향 나는 라디오는 이제 여기가 본점이에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2: 아침엔 여기로 오시죠. 19년 전통의 커피 맛집 라디오 이현우의 음악 앨범. 그래도 커피 아버지는 나지.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분노가 콸콸콸
1: 분노킹 레전드.
0: 자, 여러분의 분노 공감 폭발 사연을 다시 만나봅니다. 어떤 분이 됐어요?
2: 지난 4월 22일에 소개했던 미라클 대화가 안 되는 사이, 아 진짜 말이 안 통해, 이분의 사연입니다. 분노의 단골 주인공 부장님이 등장합니다. 이 부장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남의 말을 전혀 듣지 않고요, 오로지 지 말만 하는 일방통행 부장인데요. 부장 때문에 답답했던 이날의 분노 속으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시죠. 분노가 콸콸콸.
1: 미라클 대화가 안 되는 사이, 아 진짜 말이 안 통해.

0: 아니 왜 똑같이 아니, 왜 그러세요?
1: 아니, 누가 문자 보냈어요?
0: 뭐라고요?
1: 아, 벌써 열받네요.
0: 뭐 시작도 안 했는데 왜 열을 받아요?
1: 자, 사연이 뭡니까?
0: 아니 왜 똑같이 한국말 쓰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죠? 대화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래서 검색도 해봤거든요. 대화, 말로 생각한 느낌을 이해하고 표현하는 활동. 아우, 제가 요즘요 사람 하나 때문에 대화 자체가 스트레스예요. 문제는 제 직장 선배입니다. 처음엔 그냥 말이 많은 분인가 했어요. 그런데요, 이건 그냥 말이 많은 게 아니라요. 아우 진짜

0: 커피 여기요.
1: 어우, 예. 고마워.
0: 부장님 근데 여기 자료 보시면요, 여기 이 부분 관련해서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여기 아, 항목이요. 여기 항목 보이시죠?
1: 아니 잠깐만. 근데 그거 내가 예전에 했던 거 아니야? 맞지?
0: 네?
1: 아, 자, 그때 정말 대단했다. 다들 나보고 그거 어떻게 하냐고 막 얘기할 때 좀 으쓱하기도 하고, 사장님 이사님이 완전히 다 나 앞에 놓고 얘기하는데 다음 사장 나라고 했었지. 근데 말대로는 안 됐어. 대단하다 했지.
0: 아 네. 아니 그래서 이번에는요.
1: 아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가 제일 좋았던 시기야. 오히려 아, 부장 되니까는 영 그냥 아 지금이 낫나?
0: 저런 식으로 제가 하려던 얘기는 할 수가 없고 모두 본인 이야기로 대화가 흘러갑니다.
1: 지금이 낫다.
0: 제가 다시 대화를 시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아니 저 부장님 그래서요 이번 아니, 상황은요.
1: 저기 자기야 자기야 잠깐만 잠깐만 조조조조조조조조조조
0: 네
1: 조용 조용 조용. 요즘 트렌드는 응?
0: 네
1: 그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라떼 시절에는 트렌드를 너무 잘 읽어서 물론 지금도 트렌드 세터다. 트렌드 세터 알지? 유행 선도자. 근데 트렌드를 알아야 되는 거야. 트렌드 머리에 놓고 외워 제발 좀.
0: 아니 저도 준비한 게 있다고요. 제 설명도 좀 들어보셔야 되지 않나요?

0: 문제하면 또 나지.
1: 예?
0: 어? 내가 문제에 대해서는 잘한다고. 내가 이 회사 다니면서 100가지, 1000가지 문제들을 얼마나 많이 겪었었어? 내가 알잖아. 옛날에 저 사장님, 회장님들, 이사님들 모인 자리에서 다음 차기 사장 나라고 막 농담 섞인 진담인지 뭐 농담인지 뭐, 어? 뭔지 나도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 들었다 했잖아. 그러니까 지금 문제 줘봐. 아이, 볼 필요 없어. 이거는 지금 앞머리 모으니까 알겠어. 이거는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고 요렇게 하고 저렇게 하면 저게 요렇게 된단 말이지. 요렇게 요렇게 해서 단박에 해결하라고. 알았지? 아우, 뭐 나 없으면 회사 안 돌아가는 거야? 아 싫어, 나도 이제 회사 그만둘래. 아우 피곤해.
1: 아니 나도 말 좀 하자. 어? 그리고 지금 그 해결책은 이 문제랑은 전혀 안 맞는 거예요. 그래놓고 더 웃긴 건 나중에 이사님 앞에서요.
0: 아 예, 이사님, 이사님. 이 부분 제가 콕 집어서 방향을 잡아줬잖아요. 우리 진짜 우리 부서원들이 이리저리 방황하는데, 아 뭐 저 진짜 제가 인간 내비게이션이에요. 아 우리 후배님들한테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갈 것이다. 교통정리하니까 문제 해결됐죠. 아 이사님 밥 사주세요. 점심은 오마카세로.
1: 야, 하, 제발 나도 말 좀 하자. 나도 준비한 내용이 있어. 내가 말을 안 하는 게 아니라 못 하는 거잖아 진짜. 아우 진짜 제발 내 말 좀 끊지 말고 좀 들어봐라, 들어봐 진짜. 아우 진짜 너처럼 이렇게 중간에 말 끊는 거는 대화가 아니라 차단이야, 차단. 너 친구 없지? 너 그렇게 말하고 친구 있겠니? 그렇게 네 말만 하는데 친구들이 너랑 만나겠냐고. 아우 진짜 대화 공감 좀 이런 걸 좀 하라고. 진짜 저렇게 꽉 막힌 게 어떻게 부장이 됐지? 아우 진짜 먹통이다, 먹통이야.

0: 닥쳐줘요 듣고 왔습니다.
1: 닥쳐줘요 정말.
0: 예, 그렇습니다. 아, 우리 정말 부장님 정말 말이 안 통하는데요. 이때 또 문자들도 많이 왔어요. 부장님 말씀 다 끝나셨어요. 이제 저도 말 좀 해도 되나요? 저는 언제 말하나요? 대체 왜 부장님은 듣지 않고 말만 하세요? 네? 네?
1: 귀가 없는 거지.
0: 부장의 주둥이가 나불댈 때마다 골든벨을 울려야 하는데 피디님 파견 좀 다녀오세요. 우리 조피핑이 다녀오면 원래... 부장님 말 없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또 오마카세 좋아하네. 오마이가 황마. 아유 정말 이렇게 해주셨는데요. 네, 정말 우리 부장님 때문에 힘든 이분의 사연 잘 만나봤습니다. 자, 오늘의 분노킹 미라클 대화가 안 되는 사이 아 진짜 말이 안 통해 이분께는요 통기타 보내드릴게요. 자, 우리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네. 박재정의 노래 헤어지자 말해요.

0: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0: KBS 쿨 FM 윤정수 남창의 미스터라디오 2부 마무리하고요. 토요일 3, 4부는 어른들의 놀이터 미라팡팡을 엽니다.
1: 네, 미라팡팡 작성하는 방법은요, 지금부터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되고 소개되면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문자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0: 요즘 저 미라팡팡이 어선합니다.
1: 아, 네. 지금 뭐 회사가 지금 경영권 때문에

KBS 쿨 FM 57분 교통정보입니다. 교통량이 많은 도로 위로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서울 시내 동부간선도로 이정부 쪽으로 중랑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가 났고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는 여전히 한강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를 처리하고 있는데요. 뒤로 잠실대교부터 더디게 지납니다. 광주 원주고속도로 원주 쪽으로 대신터널 1차로에서도 여전히 사고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강릉 쪽으로 안산분기점 진

0: KBS 쿨 FM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 라디오 3부가 시작됐고요.
1: 네, 3부 첫 곡은요, 바로 하림의 출국, 이원주님께서 신청해 주셔서 듣고 왔습니다.
0: 아유, 오랜만에. 예. 후원해인가요?
1: 후원해, 후원해. 우리 좀 후원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예. 예. 자, 3부 첫 곡 잘 듣고 왔고, 저희는 광고 살짝 듣고 미라팡팡으로 돌아옵니다.

0: 인수받아서 운행을 하고 있던 상황이었죠?
1: 네.
0: 자, 이 문자를 읽는 이유, 그리고 제가 온 이유를 이제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1: 누구세요?
0: 윤정신님은 제 어머니세요.
1: 뭐라고요?
0: 어머니가 제 아버님이죠. 아버님한테 이혼하고 받은 다음에 이걸 왔는데 직원도 말을 안 듣고 힘들다 그래서 아들인 제가 직접 하게 됐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아들 윤청소입니다.
1: 청소요?
0: 네, 맑을 청에 작을 소.

0: 아닙니까?
1: 예?
0: 그냥 뭐 어리니까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1: 아니에요. 지금 그렇게 읽으셨잖아요. 문자 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0: 점점 나아지겠지요. 시간 없이 빨리 자, 입장권 확인하세요.
1: 알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아 저도 힘듭니다. 저도 힘들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직장 그만두든지 해야지 이거. 자 우리 새로운 직장 제가 좀 알아볼 테니까 혹시 좋은 자리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좀 주세요. 자 어떻게 생각했니 입장해 주세요. 티아라의 너 때문에 미쳐 신청합니다. 푹푹지는 이 더위에 주방에서 고구마를 삶고 있어요. 구황작물을 좋아하는 남편 땜시서 가서 고생하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아우 정말 고생 많습니다 진짜. 아유 우리 아니 윤청수 대표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이렇게 뭐 남편 때문에 뭐 이런 사연들 이해 못하시죠? 너무 어려가지고 이건 뭐 아시겠습니까?
0: 알고 있죠.
1: 뭘 알고 있습니까? 결혼하셨죠?
0: 어릴지만 예. 어릴 때부터 가족 송사에 예. 많이 휘둘렸잖아요. 저희 어머니도
1: 예.
0: 지금 이거 원래 하시던 분하고 예. 헤어져서 받으신 거 아니에요?
1: 네. 그 죄송한데 청소 씨.
0: 네.
1: 그 대표님 그 대표님의 그런 가정사 같은 경우는 너무 그렇게 자세하게 얘기하지 마세요.
0: 근데 이거 예. 입장을 확인 안 하고
1: 이제 해야 돼요.
0: 계속하는 거 이렇게 오랫동안 하는
1: 아니
0: 거.
1: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꾸 들어오실까 그렇죠 그렇게. 그럼 좀 조용히 하고 계세요. 제가 좀 진행할게요. 이동규님 보이 넥스트 도어의 바이럴 신청합니다. 보넥도의 컴백으로 동생이 하루 종일 같은 노래만 듣습니다. 동생을 위해 이 노래 신청해 봅니다라고 해주셨어요. 어떻게 이 노래 바로 들을까요?
0: 저 너무 좋아하죠. 제가 MZ 세대인데.
1: 예. 보넥도 아세요? 보넥도. 예.

0: 아우 좋네요. 아우 좀 환기 좀 시키면서 좀 할게요. 자 우리 2782님 입장해 주십시오. 카밀라 카베요의 하바나 신청합니다. 원래 여름엔 이런 스타일의 음악이 끌리잖아요. 우리 치명적인 윤정순 사장님도 참 잘 어울리는 음악입니다 했는데요.
1: 저희 어머니 얘기.
0: 예, 어머니는 이제 가셨습니다. 네. 지난주 온 사연들이거든요.
1: 그렇습니다.
0: 이제 윤청소입니다.
1: 윤청소의 예. 미련팡팡. 이제 이 세대로 넘어온 거죠.
0: 네.
1: 우리 아버님하고 네. 어머님하고
0: 다음 세대로 또
1: 다시 합쳐지진 않겠지만 네. 예, 뭐 또 각자 인생 잘 살고
0: 네.

0: 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뾰로로로롱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3: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야광장 내일도 들으러 오실 거죠?
4: Yes, I will.
5: 보고 싶은 얼굴, 함께했던 마음, 나누어 듣던 음악 이곳에 모두 모여 있어요. 매일 저녁 6시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미라클의 신청곡과 사연으로 돌아가는 시간 미라팡팡. 지금부턴 발타 발라드 타임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발라입니다. 발라발라 보니까 올라발라발라 보니까 듣고 싶은 발라드, 하고 싶은 이야기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 발라이가 소개해드리고 선물도 발라드립니다. 문자번호 샵 8910, 짧은 거 50원, 긴 거 100원, 공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선물은 커피 쿠폰 발라드려요. 자, 그럼 이제 여러분이 보내주신 발라드 신청곡을 차근차근히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재훈님, 김범수의 지나간다 신청합니다. 아내가 워낙 추위를 많이 타서 한여름에

없이 잘 지나가길 바라봅니다. 그렇군요. 아내가 갱년기에 들어서는 느낌을 받으셨군요. 이럴 땐 피하는 게 상책이란 말이 있지만 저희는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아내에게 어떻게 하면 아내를 더 기분을 풀어줄 수 있을까, 기분을 더 좋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 노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기간

놀라운 가창력이 참 매력적인 노래랍니다. 그렇죠. 탁재훈 씨는 가수십니다. 가수 출신이세요. 그래서 노래를 너무 잘 부르시죠. 예, 그렇습니다. 참 다행이에요. 좋습니다. 우리 발라드 두 곡, 김범수의 지나간다, 에스파파의 참 다행이야까지 두 곡 듣고 올게요.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 바이바이.

0: 다음 주에 아니 인수인계고 뭐고 다음 주에 다른 직원 올 거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알았죠? 아 정말 제가 제 친구 인수인계 해가지고 보낼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1: 완전 행패네 이거.
0: 자 아무튼 지금 입장해야 됩니다. 빨리 입장하세요. 자 우리

0: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2: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3: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2: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3: 역시 키움.
2: 키움 증권.
4: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전 설명 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5: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자, 오늘 미라팡팡은 아쉽지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명혜님, 보리님, 최성현님, 6278님, 2085님, 미라클 여러분, 다음 주 토요일에도 와주세요. 윤청소의 미라팡팡은 계속됩니다.
1: 자, 윤정수 남창희 미스터라디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 끝곡은요, 빅나티의 밴쿠버입니다. 이 노래 들려드리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시간의 소중함 아는 방송 미스터 라디오.
0: 저희의 소중한 추억은 2673일 쌓여갑니다. 여러분이 제일 소중합니다. 다음.

0: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1: 디지털 인쇄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0: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2: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3: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4: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굳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5: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 아니 아니세요.
4: 세종 기프트.
6: 모아는 도전이다. 100세 출근 도전.

0: 100세 출근은 자격증, 자격증은 모아 교육그룹.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 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매일 저녁 6시부터 8시까지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희입니다.
1: 사랑하기 좋은 날 토요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행 다녀오고 나서 사고 싶었던 카메라 사고 돈 펑펑 썼던 사람의 최후 주말 내내 요리하고 있습니다. 유유 이렇게 고백하신 분은 이경 씨예요. 노력에 비해 맛이 없어서 요리하는 거 싫어하는데 사다 먹을 돈이 없어서요. 카메라라도 앞에 놓고 먹으면 기분이라도 좋아질까요? 좋아질지 반대일지는 모르겠습니다. 내가 이 카메라 샀느라고 내가 이 고생을. 사실 요리 잘하시고 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요리하는 게 즐거움이기 때문에 이경 씨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죠. 저는 정말 어쩌다 해먹는데 이제 해먹고 싶을 때 미안해요. 돈 없

폼엔 예쁘니까 잘 될 거야. 길고 봉고 뭘 해도 예쁜 걸. 사랑하기 좋은 날. 2014년부터 조금씩 돈을 모아 자립 준비 청년 지원을 했는데요. 오, 8815. 청년들이 학교 졸업

0: 첫을 박이는 구워 먹어도 맛있고.
1: 네, 우리가 먼저 막 시키시면 안 돼요.
2: 맞아요. 진짜.
1: 그 선배님 뭐 육회도 하나 시킬까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차돌박이 쪽에 동공을 향하고만 있어요. 제일 내가 표현할 수 있는 최고의 표현은 선배님 콜라 마셔도 됩니까? 그럼 이제 귀여워 보이처럼 이렇게 회사 생활을 제대로 여러분들과 똑같이 한 DJ는 이 세상에 별로 없습니다. 연예인들은 여러분의 마음을 알 수 없습니다. 회사원 출신 DJ에게 위로 공감을 받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매일 아침 7시부터 조정식식 KBS 쿨 FM 조정식의 FM 댕진.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렉

발라드와 댄스가 대세였던 1990년대 흥겨운 레게 리듬으로 가요계에 새바람을 불러온 가수가 있었죠. 장르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던 밀리언셀러이자 한국의 스티비 원더라 불린 주인공을 소개합니다.

잘못된 만남, 스피드, 사랑이 떠나가네. 우리가 사랑하는 뮤지션 김건모 세 곡 들으셨고요. 이때까지도 물론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 곡을 발표하면서 폭넓은 세대의 지지를 받게 됐죠. 미안해요, 김건모.

0: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0: 오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2: 나를 찾아.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3: 자, 따라해보세요.
4: 이카운트 ERP
5: 4만원
3: 회계관리
4: 이카운트 ERP
2: 4만원
3: 재고관리
4: 이카운트 ERP
3: 4만원 생산관리
4: 사업성공
2: 함께해요.
3: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4: 이카운트
3: 가입비 부가세 별도.
6: 요즘 주식 다들 어디서 해?
7: 설명할 시간 없어. 이리로 타. 키움으로 타.
2: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7: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2: 역시 키움.
7: 키움 증권.
8: 공호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자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9: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10: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9: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10: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9: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10: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2: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0: 어쩜 그렇게 변하질 않니?
1: 이번엔 또 뭐가 마리오?
2: 마리오가 21년간 변함없이 대상받았단 말이오.
3: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마리오란 마리오.
4: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2: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3: 마리오 아울렛.
5: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라디오는 뭘까요? 보기를 드릴게요. 1번 가요광장, 2번 가요광장, 3번 가요광장, 4번 가요광장. 하나만 골라주시면 됩니다.
6: 폴킴의 가요광장 좋다.
7: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8: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주말 저녁이 되면 괜히 아껴둔 컵을 꺼내봅니다. 같은 음료를 따라 마셔도 왠지 기분은 조금 달라지잖아요. 거기에 분위기 있는 음악까지 곁들이면 지금 있는 그곳이 근사한 바가 될지도요. 뮤지션 심현보 씨와 함께합니다. 소품집 비. 어서 오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심현보 씨 오셨습니다.
1: 네.
0: 오늘은 분위기 좀 내고 싶다 할 때 가장 먼저 뭘 하실까요?
1: 분위기를 내본 적이
0: 왜 그러세요?
1: 한참 된 것 같아서.
0: 왜 그러세요?
1: 근데 이제 분위기라기보다 네. 기분상 뭔가 좀 이렇게 릴렉스하고 싶은 날이 있긴 한 것 같아요.
0: 네.
1: 뭐 이렇게 일을 많이 했다거나 아니면 뭐 신경 쓸 일이 많았다거나 그럴 때 이렇게 집에 들어가면서 뭐 캔맥주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거나 보통 그런 것 같아요.
0: 네,
1: 편의점에서
0: 네.
1: 파는 와인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사가지고 들어가서 뭐 한두 잔 마실 때도 있고
0: 네.
1: 그 정도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0: 맞아요. 저는 이제 어디 놀러 많이 못 가니까 선후배들하고 호캉스 같은 거 하는 거 좋아하거든요.
1: 아, 시간 그 얘기 맞는. 하셨었죠.
0: 네네. 네. 그래서 호캉스 할 때 저는 향초를 꼭 가지고 가요.
1: 아, 향초.
0: 그래서 향초를 켜도 되는 곳이면 향초 하나 켜면 애들이 막 아, 뭐 이러면 아니라고 분위기 잡아준다고. 의외로 향초 하나가요. 향과 분위기를 잡아줍니다.
1: 좀 뭔가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죠.
0: 똑같은 밥을 먹어도 향초 켜놓고 먹으면 달라요.
1: 그렇죠. 음악을 들어도 그렇고.
0: 아, 그렇죠.
1: 뭔가 좀 분위기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0: 있는데요. 이분이 되게 밝은 노래도 잘하시고 좀 이렇게 몽환적인 사운드도 잘하시고, 예전에 예를 들면 홍대 하면 씬에 여러 명의 가수분들 계셨어요. 뭐 요조 씨,
1: 네, 그럼요, 그럼요.
0: 뭐 타루 씨, 네. 뭐 이런 분들 계셨다면 요즘 친구들은 하이프 받는다고 하는데, 아무튼 그렇게 좀 각광받는 뮤지션 중에 윤마치 씨가 네. 계셔서, 윤마치 씨 노래 중에 아직은 낭만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이 노래 되게 뭔가 되게 몽환적이에요.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토요일 4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소품지피 심연보 씨와 함께 우리 청취자 김연숙 씨가 요청하신 곡들을 들려드리고 있어요. 술과 함께 분위기 있는 오늘 밤, 술안 창모, 오늘 취하면, 쿨, 맥주와 땅콩, 서영은 김연우 칵테일 사랑, 윤마치, 아직은 낭만까지 3부에서 들어봤습니다. 4부에서는 이 중에서 어떤 분위기로 가실 거예요? 리듬인가요? 아니면 댄스 쪽인가요? 아니면
1: 이제 조금 분위기 잡으려고요.
0: 아, 분위기 잡는 거예요? 네,
1: 그래서 예. 이게 뭐 오늘 같은 주말 저녁 때 이렇게 가볍게
0: 제일 좋죠.
1: 한 잔 정도 하는 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0: 금요일 저녁, 토요일 저녁.
1: 네, 뭐 예. 많이는 아니고

0: 맥주 한두 캔님 저는 깔끔하게 분위기 잡고 이제 마무리할 수 있는데. 네네. 그래서 지금부터는 조금 분위기 잡을 수 있는 노래들 골라봤고.
1: 약간 그러면 분위기는 이제 불은 좀 끄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예. 향초 정도 켜놓고.
0: 향초 좋네요. 예. 그런 느낌으로 딱 갈 수 있는. 예. 그래서 왠지 모르겠는데 이분의 목소리와 어떤 분위기는 혼자 이렇게 옛 추억을 떠올리며 가볍게 한잔하는 분위기에는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1: 저 표정은 누굴까요? 저는 사실 청취자 여러분과 똑같이 느끼려고 일부러 네. 큐시트를 안 보고 진행하거든요. 그렇죠. 네. 저 표정에선 누가 나올까요, 뮤지션이?
0: 이분의 목소리도 그렇고요. 이분 자체가 약간 뭔가 이렇게 좀 혼자 이렇게 추억에 잠겨서 곱씹으며
1: 혼자 추억. 네.
0: 촤를 할 것 같은.
1: 너무 결정적인 힌트를 네. 주셨네요.
0: 이현우 씨의 노래 중에 네.

0: 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 그런 노래들이 있어요. 이게 원곡이
1: 너무 강해서
0: 진짜 강력한 노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리메이크된 노래들도 굉장히 좋은데 아무래도 원곡을 찾아듣는 비중이 좀 더 높은 그런 노래들이 있는데 이 슬픔 속에 그대를 지워야만 해도 비슷한 것 같아요.
1: 들어볼게요.

0: 그렇게 요즘엔 많이 안 썼었어요. 이 EP, 그러니까 일렉트릭 피아노 사운드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되게 많이 쓰였고,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요즘에 다시 또 좀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이 사운드 자체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그러니까 음악도 패션처럼 흐름이 있고
0: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악기들을
1: 곡고로 가기도 하고
0: 어떤 악기들을 집중적으로 쓰는 시기들이 있고 또 한동안 좀 장르랑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왜 우리 발라드 음악 들으면 90년대 발라드를 들으면 솔로 악기로 색소폰 같은 거 자주 나왔었거든요.
1: 맞아요.
0: 그렇죠. 케니지 뭐 이런 분들 많이 할 때. 그래서 그때는 무조건 솔로 파트 나오면 색소폰이 나왔었는데 또 그 이후엔 한동안 또 잘 안 들리다가 요즘엔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것도 다 장르적인 트렌드구나 하고.
1: 네. 또 요즘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으면 또 영감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0: 아, 그럼요, 그럼요.
1: 요즘 안 쓰는 거니까 아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이럴
0: 맞아요.
1: 수도 있으니까.
0: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복고적인 것들이 좀 더 반대로 트렌드하게 느껴지는 요즘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칵테일 혹은 뭐 와인 무엇이든 좋으니 분위기 우리가 중요한 건 술이 아니라 분위기죠 지금.
0: 그럼요.
1: 분위기 있게 들을 만한 노래들. 네. 다음은 어디로 가실까요?
0: 중요한 건 분위기죠.
1: 그럼요. 네.
0: 분위기가 전부입니다.
1: 그럼요.
0: 그래서 예. 아, 이 노래를 제가 고르면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1: 뭐,
0: 이 노래 두 곡은 제가 지금 붙여드리는 이 두 곡은 들으시면 바로 정말 정말 고급진 이국의 바로 바꿀 수 있는 두 곡입니다. 그래서
1: 이 얼굴 표정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금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0: 뿌듯하거든요. 이 두 곡은 그냥 이건 딱 두 곡 딱 걸어놓고 쫙 듣는 순간 이건 뭐 여기가 어디야? 부에노스아이레스야? 뭐 어디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미조 씨 노래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곡이 있어요. 이 노래가 그 고상지 씨가 피처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도네온 하시는 그분이 피처링 하셨고 진짜 좋아요. 그래서 딱 탱고 촥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듣는 순간 어떤 아 여기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드는.
1: 네.
0: 그리고 엄청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곡이고 또 다음 곡은 아까 들려드렸던 이현우 씨하고 같이 요즘에 좀 몰려다니시는 분들인데 김현철 윤상 씨가 함께 부른
1: 네.
0: 사랑하고 이 곡도 들으면 아 여기가 어디지?
1: 낭만적이죠.
0: 뭔가 되게 그럴싸하고 분위기 있고 근사한 곳에 내가 있는 것 같은 이 두 분의 목소리와 사운드만으로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정미조 고상지가 함께한 인생은 아름다워 그리고 김현철 윤상이 함께한 사랑하고
1: 여러분 이따 불은 끄고 들으셔야겠어요.
0: 아 그럼요.

바다 위 테마파크 미라클 크루즈, 크루즈 승선권, 황태된장 명인 김민지 황태된장, 된장 세트, 스킨 MD 라보라토리스 AGX 세럼, 탄력 보습 집중 케어 카키자, 프레스티지 콜라겐 마스크팩, 여행을 총정리한 에이든, 국내 여행 가이드북,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 에어컨 제어기, 자연주의 스킨케어 명가 자민경, 달팽이 리프팅 화장품 세트, 신선하고 건강하게 부자 방앗간 참기름 들기름 세트, 이영애 피부루틴 리아좀, 엑소존 뷰티 디바이스, 서울우유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에이펙 공식 후원 화장품 리포브 화장품 세트, 목 건강 최고의 선택 파마 블렌드 맹문동 농축액, 한강의 최고급 특별 유람선 서울 크루즈 2인 승선권, 운전 중 엉덩이 배김 끝 밸런스 온 기능성 차량용 방석, 대한민국 대표 맛간장 홍일식품 홍일홍게 맛장 소스, 피부과학이 만든 변화 지오스킨 헬스 페이스 클렌저, 또 가고 싶은 라마다 제주 시티호텔 숙박권, 아름다운 비주얼 아비주 뷰티 뷰티 상품권, 화상 응급처치 전문 번쉴드 코리아 화상 응급처치 세트, 제과 전문 브랜드 M케이크 떡케이크와 꽃다발, 네이트리팜 천년의 기운을 한 포에 담은 발효 진생고, 서울 경기 양돈 농협 허브 한돈 선물 세트, 천연 화장품 봉프레 모바일 화장품 교환권, 6월 한 달

늘 가던 곳만 가요. 주말도 비슷합니다. 이번 주말엔 이거 해야지, 저것도 해봐야지, 새로운 계획들 잔뜩 세웠는데 막상 찾아오면 늘 하던 대로 보내잖아요. 빨리 떠올려 볼까요? 하고 싶었던 일들. 토요일 밤은 아직 충분히 남아있거든요. 볼륨을 높여요. 저는 오마이걸 효정입니다.

0: 먹고 아니면 먹고 싶었던 토스트 같은 걸 구워서 지금 뭐 우유에다가 한잔 마셔도 너무 맛있죠 뭐. 좋은 시간으로 마무리하시길 바래요. 문득 떠오른 이야기, 함께 듣고 싶은 노래 이곳에 남겨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광고 듣고 올게요.
1: 어? 김연아 씨, 어디로 모실까요?
2: 든든한 네일로요.
1: 네?
2: KB국민은행 IRP로요. 다양한 금융상품으로 수익률부터 안정성까지 더 기대되니까.
1: 제대로 가시네요.
2: 같은 연금, 다른 내일. KB국민은행 퇴직연금 IRP.
1: 원금 손실 유의,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필독.
3: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4: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3: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4: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파오라레.
4: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5: 모던 한방 토탈 브랜드 김소영 해밀레. 건강, 미용,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6: 자, 따라해보세요.
7: 이카운트 ERP
8: 4만원.
6: 회계관리
7: 이카운트 ERP
9: 4만원.
6: 재고관리
7: 이카운트 ERP
6: 4만원. 생산관리
7: 사업 성공
9: 함께해요.
6: 이카운트 ERP의 모든 기능을 월 4만원에 드립니다.
7: 이카운트
6: 가입비 부가세 별도.

아야. 우리 딸 많이 많이 사랑하고 생일 정말 축하한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진짜 서운하시죠? 우리 엄마도 제가 친구랑 놀러 다니고 막 해외여행 같은 거를 저는 친구들이랑 자주 다니다 보니까 엄마랑 왜 안 가냐고 그렇게 얘기 되게 하세요. 그런데 내가 엄마랑 같이 가자 그러면 비행기 귀찮다 또 이러시고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던데 효선님 일단 큰따님분 생일 너무 축하드리고 생일 파티는 생일날 못하더라도 그 주에만 하면 되죠 뭐. 그 주에 한번 생일 파티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예슬 피처링 마이티마우스의 연애특강 이 노래 듣고 와서 볼륨 다이닝 오픈하겠습니다.

어서오세요. 볼륨 다이닝입니다. 주말에만 영업하고요. 하루에 세 팀만 받습니다. 예약은 필수예요. 볼륨 다이닝 영업 시작할게요.

에반의 Ride or Die 듣고 왔습니다. 익명 고님께서 정말 속상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신혼여행을 간 사이에 제 험담을 한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동안 같이 일한 동료인데 친한 사이라서 더 마음이 아프네요. 그 동료는 제가 알고 있다는 걸 모르는 것 같더라고요. 스트레스 받아서 매운 떡볶이 시켜 먹으려고요 라고 보내주셨는데 아 그분은 진짜 이게 또 돌고 돈다는 걸 모르시고 왜 이런 말씀을 또 하셨을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근데 너무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지나가는 얘기라고 생각하고 너무 마음에 담아두지 마세요. 조동현님, 사용하던 가전제품이 하나씩 고장나고 있어요. 정말 오래 쓰긴 했는데 출시 연도를 보니까 10년이 넘었네요. 집 근처에 소형 가전을 버릴 수 있는 곳이 있어서 다녀오려고요. 아, 왜 물건은 한 번에 망가지는 걸까요? 큰돈이 들어가게 될까봐 걱정스럽습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진짜 한 번에 몰아쳐 올 때가 많아요. 막 그릇 같은 것도 하나 막 깨질 때 막 옆에

여러분의 플레이리스트에서 하트를 꾹 눌러둔 노래를 보내주시는 시간인데요. 왜 하트를 누르게 되었는지 노래와 사연 함께 나눠볼게요. 여러분의 하트송 영업도 환영합니다. 먼저 이다은님, 친구 결혼식 때 친구의 신랑이 직접 부른 축가였어요. 노래를 잘 부르는 편은 아니었는데 진심이 담겨서 그런지 너무 좋더라고요. 그날 이후로 플리에 담아서 듣고 있답니다. 서인국 정은지의 All For You 같이 들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어? 그럼 정은지님의 파트는 신부분이 부르셨나? 아니면은 안 부르셨나? 아 이게 근데 축가로 이제 무대를 보면은 되게 더 뭉클하고 이 노래가 되게 진심이 막 담겨서 부르니까 플레이 저장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제 아는 피디님이 이제 결혼을 하시는데 이무진님이 와서 이제 축가를 하셨는데 아 그때 그 너의

저도 모르게 찍었잖아요. 저도 모르게 찍고 집에 가서 와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잘하지 하면서 저도 플리에 저장했습니다. 다음은 정화등님의 핫플입니다. 얼마 전 울산에 멜로망스가 공연을 하러 왔는데요. 이 노래를 어찌나 달콤하게 부르시던지 팬이 되었습니다. 공연이 끝나고 검색해봤는데 노래가 전부 제 취향이더라고요. 그중 하트를 몇 번이고 누르고 싶었던 노래 신청할게요. 멜로망스의 취중고백 보내주셨는데요. 이게 또 실제로 보면 다르죠. 노래 뭐 듣고만 있다가 공연하는 걸 보면 되게 반하는 순간들이 있어요. 저는 이제 행사를 다니다 보면은 가끔 앞뒤 무대로 이제 다른 가수분들이 무대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진짜 우와 하면서 보는 그런 무대들이 많았었어요. 최근에는 대학가요제 심사위원으로 나갔었는데 아 터치드 분들이 무대를 이제 마지막을 장식하셨어요. 근데 저희가 처음에는 이제 멀리서 보다가 이제 마지막 무대여서 이제 가까이 가서 볼 수 있어서 살짝 이렇게 봤는데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집에 가서 더 듣게 되는 그런 매력이 또 있죠.

여행 갈 때 틀어주면 차에서도 지루해하지 않아서 제가 참 고마워하는 노래기도 해요.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이 노래 한때 초등학생 친구들한테 너무 인기가 많아가지고 막 따라 부르는 영상도 많이 뜨고 그랬었잖아요. 역시 좋은 노래는 계속 좋은 것 같아요. 박혜정님은요. 일이 힘들어서 울고 싶었는데 카페에서 이 노래가 나오더라고요. 꼭 저를 위로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요. 노래로 힐링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게 해준 B2B의 괜찮아요. 같이 듣고

아이콘의 사랑을 했다. B2B의 괜찮아요 듣고 왔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산호님의 하트송 들어볼게요. 저는 락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락 느낌의 노래를 하는 대중적인 가수는 윤도현이에요. 들을수록 창법이 시원해서 하트 꾹 누르고 자주 듣고 있습니다. 제 최애 가수 윤도현의 나는 나비 신청해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이 노래 노래방에서 많이들 부르시잖아요.

0: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1: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0: 역시 키움
1: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량적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장 설명정치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3: 와, 엄마표 골뱅이 무침 정말 맛있어. 아, 난 이 맛이었나?
4: 유동 골뱅이로 했어? 양념은?
3: 당연 양 많은 유동 골뱅이 썼지. 아, 양념 뭐 대충?
4: 그럼 맛이 안 나지. 유동 무침 전용 소스에 팍팍 묻혀봐. 진짜 맛있어.
3: 뭐야, 엄마 비법은 그냥 유동이었네?

0: 꿀 할인 훈라면.
1: 피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정부가 보험료를 55%에서 100% 지원해주고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9가지 자연재해 보상.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풍수의 대비해.
2: 엄마, 풍수의 지진재해보험 가입했어요?
1: 이 캠페인은 행정안전부와 함께합니다.

KBS 쿨 FM 오마이걸 효정의 볼륨을 높여요. 5369님의 신청곡 라우브의 I'm so tired 듣고 3부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에는 3부 미래 듣기가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래를 계획하고 계세요? 그날 듣고 싶은 노래도 알려주세요.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이나 KBS 플러스는 무료, 볼륨 별그

내일부터는 우리 구내식당 갑시다. 메뉴 고민도 안 하고 매주 그냥 맛있게 잘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또 드시다 보면 밖에서 먹을까? 이런 얘기 꼭 나올 텐데 그때는 그런 송아

많이 웃었던 것 같은데? 막 그런 생각 들잖아요. 아마 YJ 희니께서 모르는 사이에 친구들에게 재밌는 모습들 많이 보여주고 있을 겁니다. 미래에 더 멋진 쌤이 되시겠어요? 두 곡 듣고 올게요. 카이의 Ride or Die, BTS의 피땀 눈물

0: 그리고 그날 듣고 싶은 노래를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조조님, 대학교 1학년 신입생 때 같은 학번 동기랑 CC였어요. 몇 년 만나다가 자연스럽게 헤어졌는데요. 이 노래를 들으니까 그때가 아련하게 떠오르더라고요. 다음 달에 있는 동기 모임에 전 남자친구가 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동안은 모임에 온 적은 없었거든요. 까마득한 옛날 인연이지만 좀 설렙니다. 간만에 대학생 시절을 떠올리게 해줄 노래 권진아의 Rain on Me 신청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 대학생 때 몇 년 만난 거면 진짜 큰 거 아니에요? 어떡해. 뭔가 그런 거 있죠. 안 만나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 거. 궁금해서. 얘가 어떻게 잘 지내고 있나? 조조님 만나고 나서도 어떻게 됐는지 사연 좀 보내주세요. 권진아의 Rain on Me, 샘킴의 Love Me Like That 듣고요. 4부 계속 이어갈게요.
1: 이 사랑은 너의 발 밑에 두고 시작해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에게 프로그램
1: 경리

0: KBS 쿨 FM 가비의 슈퍼 라디오 매일 오후 2시 지금처럼 만나요.
1: 여러분은 지금 KBS 쿨 FM 듣고 계시고요. 저는 21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키스더라디오 DJ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해낸 전설의 DJ 데이식스 영케이. 옆에 계신 이분은요, 블락비 연습생을 거쳐 하이브리드 힙합 그룹 팬텀으로 데뷔, 현재는 랩보다 발라드에 집중하는 래퍼 출신 예능인 키스더라디오 13대 DJ 한혜입니다.
2: 들으셨죠? 제 동생 영케이도 인정한 래퍼 출신 예능인 DJ. 이제 매일 밤 10시엔 한혜 키스더라디오.
1: 언제든 자리 네. 비우실 때 아, 네, 불러주시면
2: 아니요
1: 아 쉬시라니까요
2: 아니요 발에 아, 땀띠 나도록 일할 거예요
1: 아 그래요? 파이팅입니다
3: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휴레

은 하체 비만이라 운동하고 식단을 하면 상체는 살이 빠지는데 하체는 잘 안 빠져요. 다음 주에 콘서트 갈 때 반바지를 입고 싶어서 마음이 조급합니다. 어디서 들은 건데 다리는 마사지를 해줘야 한다고 해서 기구를 사서 열심히 마사지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반바지 입고 콘서트 갔겠죠? 위너의 끼부리지 마 이 노래 신청합니다. 보내주셨는데요. 아, 저랑은 반대시네요. 저는 살이 찌면 위쪽만 쪄가지고 반대인데 오히려 반대인 분은 반대인 분이 되게 부러워요. 그쵸? 뭔지 알죠? 살이 빠지는데 상체가 안 빠지는 분들도 나름 또 스트레스고 어렵고 예쁩니다. 6964님 지금 그대로. 근데 이게 순환이 잘 안 돼서 붓는 경우 때문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산 기구로다가 그 림프 있죠, 림프. 그 무릎 뒤쪽 잘 미시고 그리고 허벅지 그 옆에 고관절 쪽 거기도 좀 잘 미시면은 붓기 쫙 빠지실 거예요. 비에피님,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났지만 자매처럼 지내는 4명의 친구가 있어요.

다음 달에 한국에 온다고 하네요. 그 친구가 떠나기 전에 다 같이 바다 여행을 갔었는데 이번에도 1박 2일로 여행 가기로 했어요. 오랜만에 추억도 쌓고 밀린 수다도 떨 겁니다. 여행 가는 길에 듣고 싶은 노래 싹쓸이의 그 여름을 틀어줘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요. 친구 오랜만에 만나 너무 좋겠다. 외국에서 어떻게 지냈는지 세밀하게 얘기도 듣고 거기서는 어떤 게 유명한지도 듣고 이런 거 얘기해주세요. BFP님 두쫑코 먹어봤어? 두쫑코 엄청 핫했어 최근에 한국에서. 내가 널 위해 사왔어 이러면서 선물도 주고 그러면서 이제 수다 떨 게 더 많아지는 거거든요. 좋은 시간 많이 보내세요. 6963님 신청곡 위너의 끼부리지마, BFP님의 신청곡 싹쓰리의 그 여름을

필요한 것 같아요. 내일의 나를 믿고 계신 전화번호부 다이어트 미로니에게는 선물 보내드립니다. 미로니 사연 보내주시고 했다고 인증해주시면 선물 하나 더 보내드릴게요. 전화번호부 다이어트 저도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사진첩 다이어트도 좀 필요하고 근데 전화번호부를 어느 정도까지 정리를 해야 될지 그 정리의 선이 약간 어려운데 이런 거 있죠. 이 사람 누구더라? 그건 바로 삭제하세요. 누구더라 하는 순간은 삭제고 잘 지내나 궁금증이 있어요. 그럼 내뜨는 게 전 난 것 같아요. 핸드폰 번호가 오랫도록 또 이렇게 남아있다가 인연으로 나중에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생각나는 분들은 다 남겨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미루고 계신 각종 게으름 사연들 지금 문자로 보내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노래 들을게요. 안녕하신가영의 언젠가 설명이 필요한 밤.

하루를 망고할 시간이 되니 자몽한데 이 밤을 조금 더 수박하고 싶다. 이 말을 듣는 순간 한 또먹, 한 해 또 먹는 얘기하네 싶겠지만 이게 실제로 사전에 등재된 말이라고 합니다. 다시 풀어보자면 하루를 마무리할 시간이 되니 졸려서 정신은 흐릿한데 이 밤을 조금 더 붙잡고 싶다. 자몽해지기 쉬운 여름밤 매실하게 알차게 보낼 수 있는

0: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한해 키스 더 라디오. 오늘 첫 곡은 레드벨벳 빨간 맛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키스 더 라디오 DJ 한해입니다. 마치 like KBS 우리말 겨루기 같은 오프닝이었죠. 음식, 그 중에서도 과일 이름이랑 같은 표현들 녹여봤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망고하다는 어떤 것이 마지막이 되어 끝판에 이르다. 그리고 자몽하다는 졸릴 때처럼 정신이 흐릿한 상태. 그리고 수박하다는 붙잡아 묶다. 그리고 매실하다는 옹골차다. 이런 뜻이라고 하는데 냈다 처음 들어보는데 또 이렇게 단어의 느낌을 이렇게 풀이하니까 아 맞아 이렇게 또 좀 해석이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아 참 너무나 다들 제가 그냥 특정 과일 이름 이게 명사로만 알고 있다가 이렇게 또 동사 형용사로 이게 풀이가 되니까 신기합니다. 참 신기하고 이래서 이렇게 좀 책도 좀 많이 읽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또 들었습니다. 아, 특히 그 뭔가 좀 자몽하다. 이 자몽하다라는 말이 굉장히 좀 앞으로도 좀 쓸 수 있겠다. 이 밤에 좀 어울린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네요. 토요일 한해 키스 더 라디오. 청취자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 편하게 보내주세요. 문자번호 샵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오늘도 매일 코너 한해만해와 내일의 맛, 그리고 놀러온 토요일 도미솔 마켓 오픈합니다. 오프닝이랑도 연결되는 주제인데요. 6월 27일 오늘 세계 파인애플의 날을 맞이하여 과일이 들어가는 노래 플레이리스트로 준비했거든요. 기대해 주시고 이쯤에서 저는 광고 듣고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1: 뭐야 요즘 피부 비결 뭐야?
2: 세수하고 한 장 쓱 닦고 차 간편하게 한 장 쓱 닦고 차 하루 5분 쉽게
3: 쓱 닦고 차 붙이는 메디힐 토너 패드 200ml 대용량으로 피부 고민 해결 올리브영 어워즈 1등 토너 패드 쓱 닦고 차
2: 메디

0: 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 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 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 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 제로.
2: 일양약품
3: 소리 질러.

이렇게 키위는 조금 이제 집에서 또 후숙하셔야 되는 거 아시죠? 아, 지금 너무 잘 익어가지고 맛있는 상태거든요. 다른 디저트가 필요가 없어요. 우리 유경님의 마음 이해합니다. 과일로 스트레스 푸는 거 인정이고요. 0390님. 오랜만에 방을 리모델링 했어요. 무려 7년 만에 해서인지 먼지도 많고 오래된 물건도 많아서 치울 게 산더미였어요. 너무 힘들었지만 그래도 새롭게 태어난 방을 보니까 아주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라고 하셨고요. 야, 이 7년 만에 리모델링. 이거 진짜 이게 공사까지 하신 건가? 아니면 대청소를 했다라는 뜻인가? 뭐 잘은 모르겠지만, 아, 이 뭔가 같은 공간이라도 이 한번 싹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은 다른 느낌 들거든요. 아주 행복하실 것 같고, 괜히 좀 잠도 더 잘 오는 것 같고, 그런 게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너무 행복하실 것 같은데요. 한키라와 함께 행복을 좀 더 키워보시길 바라면서, 유나의 사건의 지평선에 이어서 김성규 60초 듣고 한 해 만에 결제를 하고 나면 아주 뿌듯한 정한의 이사로 돌아올게요.

6637님 친구들이랑 여름 휴가로 부산 여행을 가기로 했는데요. 좀 더 빠른 KTX를 탈까요? 여유 있게 고속버스를 탈까요? 아, 친구들이랑 소중한 여행. 저는 소중한 여행은 아주 좀 알차게 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이동은 빠르게 해야 되겠죠. 여유도 좋지만 고속버스 탈 때는 뭐 사실 같이 좀 얘기를 편하게 나누기도 좀 힘들고 오랜 시간 가야 되기 때문에 좀 더 빠른 KTX가 낫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타시면은 마주보는 테이블도 앉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동하는 시간까지 좋은 추억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해 KTX 탔어요. 9016님 남편이 축구선수 김병진님처럼 뒷머리를 기르고 있는데요. 자꾸 잘 어울리냐고 물어봅니다. 솔직히 이상하고 머리가 더 커 보이는데 그냥 자르라고 할까요? 놔둘까요? 야, 참 뒷머리 아직까지도 우리 김병진 선수 머리로 불린다는 게 참 대단하고 이 뒷머리 요게 잘 어울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아가지고 많은 분들이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좀 특히나 아내분이 보실 땐 혹은 뭐 또 여자친구가 보실 때는 이거 좀 빨리 좀 잘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 이해는 합니다. 근데 이 느낌상 말한다고 이게 좀 들을 느낌이 아니거든요. 이 뒷머리 기르시는 분들은 또 자아가 좀 있어가지고 괜히 뭐라고 했는데도 안 지키면 기분만 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만에 그냥 놔두시

케이씨, 사실 말이야, 내가 말이야, 그게 그러니까 말이야 듣고 왔습니다. 한 해 만에 오늘은 6637님, 9016님, 4835님 사연에 한 해 만에 결제해드렸는데요. 아, 이 뒷머리 기르는 우리 9016님 사연 좀 웃기네요. 이게 뭐 사실 그 뒷머리가 잘 어울리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힘들고, 이 전통적으로 이 좀 약간 뒷머리를 좋아하시는 그 여성분들이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냥 좀 이렇게 봤을 때, 아 물론 또 잘 어울리시는 분들 많죠. 뭐 우리 덱스 씨라든지 뭐 사실 이게 사람 바이 사람이긴 한데,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봤을 때

세대 초월 주제 맞춤 플레이리스트, 여기에 퀴즈를 곁들인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오늘이 바로 세계 파인애플의 날이라고 합니다. 파인애플이 가장 많이 소비되는 시기인 6월 말에 맞춰서 자연스럽게 6월 27일을 세계 파인애플의 날로 기념하게 됐다고 하는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파인애플 좋아하고 그 열대 과일의 그 특유의 이 뭔가 좀 달달하고 뭐 바나나, 망고, 파인애플 이런 과일들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직관적으로 또 맛있고 뭔가 힘이 나게 하는 과일들 같은데, 근데 이 파인애플이 맛있기만 한 게 아니라 특별한 의미도 있다고 하거든요. 예전에 긴 항해를 마치고 돌아온 선원들이 집 앞에 파인애플을 걸어두곤 했는데 무사히 돌아왔습니다 라는 의미였다고 하고요. 또 우리 집은 손님을 따뜻하게 환영해요 라는 뜻도 담겨 있어서 호텔이나 식기, 인테리어 소품에 파인애플 모양이 자주 쓰인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환영의 뜻이 담긴 과일, 파인애플 이야기로 시작한 오늘 도미솔마켓 주제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바로 과일 플레이리스트. 과일 이름이 들어간 노래들부터 중간중간 과일이랑 관련된 재밌는 이야기들

먹는 건 바나나. 바나나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뭔가 좀 식사 대용으로 바나나를 먹어야 되는데 디저트로 바나나를 좀 즐긴다는 점 말씀드리고, 요즘은 그리고 또 과일을 그냥 먹는 걸 넘어서 과일이 들어간 빙수부터 뭐 찹쌀떡 샌드위치, 망고랑 자몽이 들어간 양쯔간루처럼 핫한 디저트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요거트 아이스크림이나 그릭 요거트에 과일 필수로 올려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뭐 제가 또 요거트 가게 운영했던 사람으로서 일단 실패하지 않는 조합은 블루베리 같은 것들 있죠. 이런 좀 치즈나 요거트 같은 것들에 블루베리는 뭐 필승이라고 생각이 들고, 개인적으로 저는 키위랑 같이 하는 거 좋아합니다.

백현의 파인애플 슬라이스에 이어서 해리 스타일스의 워터멜론 슈가까지 듣고 왔고요. 몇 달 전에 슈퍼주니어 규현 씨가 냉장고를 부탁해 출연하셔가지고 과일은 당 때문에 안 먹는다라고 해놓고 정작 주 3회에 떡튀순을 먹는다는 아주 아이러니한 말씀을 하셨거든요. 뭐 규현 씨 포함 저 같은 또 세미 다이어터 분들 중에서 과일을 좀 멀리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과일은 식이섬유와 비타민, 미네랄을 보충해주고 또 포만감까지 높여줘서 오히려 식단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대신 뭐든지 과유불급이죠. 몸에 좋은 거니까 많이 먹어야지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하루에 내 주먹 반 개 정도의 양이 적당하고 웬만하면 사과 나페, 참외 같은 딱딱한 과일이나 신맛이 나는 자몽, 키위, 베리류를 추천한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길 바라면서 그럼 여기서 퀴즈 나갑니다. 영화 왕과 사는 남자에 활약한 단종 오빠 박지훈 씨는 체중 감량을 위해 하루에 이 과일을 한 개만 먹고 두 달 만에 무려 15kg을 감량했다고 하는데요. 아침에 먹는 이것은 금이다 라는 말로도 유명한 건강 과일. 박지훈 씨가 다이어트 할 때 먹었다는 이 과일 무엇일까요? 보기는 없고요. 주관식입니다. 정답 아시는 분들은 문자번호 샵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무료인 어플콘과 KBS 플러스로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애플 캐모마일티 쿠폰 보내드릴게요. 퀴즈 정답은 1부 끝에 발표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상큼하고 다이어트에 도움을 주는 아주 기특한 과일이 들어간 노래, AB6IX

AB6IX 체리에 이어서 하츠투하츠의 레몬탱 듣고 왔습니다. 마트에서 과일 사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요. 과일마다 이름이랑 가격이 적힌 스티커가 붙어 있잖아요. 예전에 한 마트에서 가격표를 아주 센스 있게 만들어서 화제가 되었다고 하는데요. 참외에는

0: 이런 말씀 드려도 될까요?
1: 네.
0: 스튜디오에 산들바람이 부는 것 같았습니다. 산들바람 평이한 감상평.
2: 샴디 오늘도 감상평이 평이하네.
0: 무슨 소리예요? 그렇게 워딩 하나하나 잡고 가지 마. 성의 이슈 빨리 넘겨야 되는데 진짜 평이한 사람 되는데. 쉽고 평이한 매력. 그래서 누구나 편하게 들을 수 있는 방송. 매일 밤 10시 한해 키스더 라디오. 여러분의 감상평 기다릴게요. 저는 샴디 감상평 쉬워서 좋아요.
2: 위로가 되네.

KBS 쿨 FM 한해 키스터 라디오 놀러온 토요일 도미솔 마켓 과일 플레이리스트 함께하고 있는데요. 아까 내드린 깜짝 퀴즈 정답 발표해보겠습니다. 박지훈씨가 다이어트할 때 먹었던 과일은 바로 사과였습니다. 사실 박지훈씨는 과일 중에서 사과를 제일 안 좋아하는데 싫어하는 걸 입에 넣으면 식욕이 더 사라지지 않을까 싶어서 일부러 사과를 골랐다고 하더라고요. 과일 사실 사과 굉장히 맛있는데 그 아침에 먹으면 달달한 게 사실 뭐 주스로 먹어도 맛있고 여러 가지 음식에 먹어도 맛있는데 저는 그 싫어하는 과일이 없거든요. 사실 과일을 누가 매일 가져다 주면은 매일매일 먹을 수 있어요. 식사 대용으로도 먹을 수 있고 뭐 식후로도 먹을 수 있고 저는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이런 식의 다이어트는 저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과일

0: 매일 아침 7시 당신만을 위한 콘서트 조정식의 FM 대행진.
1: 보고 있어.
2: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좀 바람에 이렇게 좀 약간 이렇게 좀 부는 느낌 나거든요. 자연 느낌 나. 바람 산들바람 아닐 거 아니에요. 그죠? 바람에 바람에 손자 이정우 아닐 테니까.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느낌 바람에 땡땡땡땡 기분 속 쿵. 그러니까 이게 명상가요 혹시? 바람에 아 바람에 바람 바람에 하 진짜 어렵네. 날아오르는 기분. 바람에 날아오는 게 뭐가 있을까? 바람에 날아오는 바람에 기 바람에 바람에 흩날리는 바람에 파도 치는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에 바람을 더해서. 오늘은 당최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정답을 맞춰주면 좋겠네요. 문자번호 #8910 장문 100원 단문 5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 무료고요. 추첨을 통해 다섯 분께 딸기 라떼 쿠폰 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퀴즈고 아이유 스트로베리 문 듣고 올게요.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1: 한혜의 키스 더 라디오 놀라운 토요일 도미솔 마켓 과일 플레이리스트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조금 전해드렸던 퀴즈 정답 발표하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람을 새로질러, 새로질러가 정답이었고요. 제가 세로토닌까지는 들어봤는데 새로질러 뭔가 했더니 이제 바람을 가로질러를 좀 언어 유희를 통해 아이유씨만의 표현으로 좀 새로질러라는 가사를 쓰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좀 고난이도였네요. 여러분들은 많이 맞추셨나요? 당첨자는 한혜 키스더라디오 홈페이지 선곡표 게시판에서 확인해 주시고요. 계속해서 과일에 관한 이야기들 나눠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마트에서 쉽게 보기 힘든 세계 이색 과일들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호주와 뉴질랜드에서만 맛볼 수 있다는 피카부 배.

체리요정이라고 불리고요. 또 같은 그룹 효정씨도 인간 비타민 느낌으로 상큼한 좀 과즙상인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 좀 오렌지 같은 느낌도 있고 좀 복숭아 느낌도 있어요. 되게 좀 이렇게 진짜 과즙 그 자체 효정씨 좀 그런 과일하고 굉장히 잘 어울리는 외모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아 저는 살짝 구황작물 쪽이라 과일로 좀 대체가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찾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뭐 어떻게 저도 과일 닮았다라는 느낌 기분 좋을 것 같거든요. 이게 뭔가 좀 구황작물 쪽은 조금 건조해 보여. 좀 퍽퍽해 보여. 뭔가 좀 빨리 이게 조리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라서 조금 촉촉한 과일 어떤 과일 닮았는지 여러분들의 의견도 받겠습니다. 그렇다면 소란씨의 사과 하나를 그려 그리고 루시의 수박 개로가 들으면서 과일 플레이리스트 마무리할게요.

진짜 좋은 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이제 30대가 되어서 운전을 시작을 했는데 뭐 운전 자체도 굉장히 좋지만 이게 나만의 공간이 생겼다는 거. 거기서 뭔가 좀 소리도 좀 낼 수 있고 음악도 크게 들을 수 있고 뭔가 진짜 나만의 작은 공간이 생겼다는 게 진짜 좋은 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 좀 안전운전 하시면서 진짜 그 차에 대한 애정을 더더욱 좀 키워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쯤에서 김현철 피처링 조지 드라이브 듣고 올게요.

초여름과 어울리는 시티팝 두 곡 김현철 피처링 조지 드라이브에 이어서 뮤지 피처링 수민 생각 생각 생각 듣고 왔고요. 계속해서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1454님 다음 주 주말에 혼자 당일치기 여행 다녀오려고 하는데요. 아직 여행지도 못 정했어요. 뭔가 놀러는 가고 싶은데 일정 짜는 게 귀찮은 느낌이랄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3210님, 요즘 여름 블랙프라이데이라며 할인을 엄청 하더라고요. 매년 이맘때만 되면 탕진을 해서 올해는 좀 넘어가 보려고 했는데 눈에 보이는 거 한두 개씩 사다 보니 택배가 거의 매일 오고 있어요. 부모님이랑 같이 사는데 너무 눈치 보여서 배송 완료 문자가 오면 바로 나가서 슬쩍 가져오고 있네요 라고 하셨습니다. 참 요새는 그래도 그 오기 전에도 오늘 온다 알려주고 몇 시에 올 것이다 알려주고 뭐 완료 막 문자도 보내주기 때문에 이렇게 몰래몰래 특히나 같이 사시는 분들은 몰래몰래 받을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죠. 예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성적표도 좀 미리미리 좀 알려주면은 미리미리 좀 우리가 검수 좀 하고 그랬어.

책과 노트 다 갖다 던져놓고 일일상이 텅 빈 하루도 못 놀 월, 화, 수, 목, 금요일 노을 빛 받기 전까지 책임감이 대신 숨을 쉬는 이곳 So get it now 여기 홀리데이 티켓 핑계가 필요한 휴식은 저만치 뒤에

0: 생활을 위한 허브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코리안 테라피. 코리안 테라피 김소영 해밀레.
1: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0: 매일 밤 10시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1: 2026년 6월 27일 토요일 한혜의 키스더라디오 마칠 시간입니다. 내일은 키라 뮤직 페어링,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들어보는 시간이죠. 한 주 동안 쌓인 이야기 신청곡과 함께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끝곡 이승윤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다운 말, 이 노래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키스더라디오, 저는 DJ 한혜였고요. 올 한해 187일 남았습니다. 소중한 밤 되세요.

0: 행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페아몰.
1: 코입술처럼 개선을 위해 피부 깊은 곳부터 자연스럽게 PLLA로 부드럽게 채우다. 올리비아.
2: 의료기기 광고 심의필.
3: 나란 말씀이 판촉에다 세종 기프트. 판촉물 최저가 보장 세종.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세종. 판촉물 굿즈는 세종. 세종. 세종. 세종 기프트.
4: 판촉물 세종 기프트 아니면 아니세요.
3: 세종 기프트.
5: 모아는 도전이다. 백세 출근 도전이다.

0: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불량 체함 과식의 위제로 일양약품
2: 쇼리실라

은하수 레코드샵 HER의 깊은 감성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이 듣는 이 앨범 수록곡이 무려 21곡이나 되어 시간이 없으니 긴말하지 않고 계속 들을게요. HER의 Say Again, 택츠, 포커스.

오늘은 HER 앨범의 마지막 트랙으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HER의 I want 들려드리며 스테이션 X 문 닫을게요. 그럼 저는 내일도 여러분과 주파수를 맞출게요. 우리는 내일 더 나아질 거예요.

0: 진흥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보육과 교육에 더 넓은 책임을 이어가겠습니다.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위제로 과식계도 제로 제로 위제로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위제로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위제로
1: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2: 일양약품
3: 소리 질러!

0: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 기업 고려 기프트.
1: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에는 약간 유럽, 프랑스 이런 데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제 생각에 걔네들이 우리나라로 유학을 와야 되는 거 아닌가. 미국 베이글, 뭐 뉴욕 베이글 유명하다고 하는데 이제 그들이 와서 베이글 배워가야 되는 거 아닌가. 해외 나가도 우리나라 빵이 제일 맛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 커피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네. 길이 들여져서인지 우리나라 사람들이 빵에 미친 건지 네, 좀 의심이 듭니다. 자, 여러분의 이야기, 여러분들의 맛집도 많이 알려주세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9909님께서 저는 시골에 있는 아주 작은 초등학교의 선생님입니다. 올해 과학을 가르치고 있는데요. 아이들이 선생님 과학 전공하셨어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어요 하면서 좋아하더라고요. 어떨 때는 모르는 풀을 들고 와서 이게 뭐냐고 묻기도 합니다. 이렇게 호기심 많은 아이들도 중고등학교에 가면 과학이 어렵다고 하겠죠. 작은 꽃속과 흙 한 줌에도 우주가 있음을 알려주고 싶네요.

주말에 소개하는 새로 나온 에세이 이어서 로이킴의 스마일보이 듣고 왔습니다. 오늘은 전진홍님의 사연이었고요. 선물 보내드릴게요. 그러게요. 엄마, 어머님께서는 또 내 배로 낳고 또 기르고 하다 보니까 더 감정이 이입이 되는 거 아닐까요? 괜히 또 고생 안 해도 되는데 고생하는 것

마지막 수상스키 여행이 될 것 같아요. 다음 주 수술을 하거든요. 수술 잘 마치고 언니 건강하게 회복해서 내년 여름에도 함께 하길 바랍니다. 아프지 마요. 항상 챙겨주셔서 고맙고 사랑합니다. 아, 이거 무슨 수술일까요? 네, 너무 큰 수술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꼭 회복하셔서 내년에도 두 분 즐거운 여행, 즐거운 쌍스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디 가요? 가요 당장. 오늘 사연 보내주신 3289님 그리고 3463님께 선물 보내드릴게요. 여러분, 토요일인 오늘 어디 가고 계신가요? 주말에 가고 싶은 곳 있으신가요? 저도 알려주세요. 맛집, 카페, 도서관, 공원, 드라이브 등등등 어디든 환영입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니까 많이 보내주세요.

0: 야,
1: 계속 해볼까요? 응?
0: 끝났는데.
2: 이적 바다를 찾아서 듣고 왔습니다. 8738님께서 폴 형, 저 중국집 와서 간짜장 주문했는데요. 불짬뽕으로 잘못 나왔어요. 제가 워낙 소심한 성격인데다 손님까지 많아서 말 못하고 있습니다. 저 매운 거 못 먹는데 어쩌죠? 형이 대신 말해주실래요? 사장님, 신기하게도 간짜장을 주문했는데 짜장, 춘장만 빼먹고 주신 것 같아요. 물을 더 넣으신 건가? 아니면 뭐 매워서 한번 열 놔보라는 건가?

놓고 그걸 트시면 됩니다. 네. 7742번님 친구들이랑 놀러 갑니다. 전국 지도 펼쳐놓고 펜을 던져서 잉크가 찍힌 지역으로 가는 즉흥 여행이에요. 완전 내 스타일, 내 스타일. 그래서 정해진 여행지는 바로 경상남도 양산. 운전을 한참 해야 할 것 같긴 하지만 재밌게 다녀올게요 하셨습니다. 친구들이랑 이런 거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약간 랜덤으로 그냥 우리 아무데나 뽑히는 데 가자. 약간 지구본도 있으면 돌려가지고 찍히는 지역 여행으로 가고, 신혼여행 앞두신 분들도 지구본 돌려서 한번 딱 던져보세요. 네, 지희님의 사연입니다. 남친이 저희 집으로 꽃방구니를 보냈더라고요. 처음에는 본인이 보낸 거 아니라고 하다가 결국 사실대로 말해줬어요. 아무 날도 아니지만 꽃선물 받으니까 기분 좋더라고요. 주변에 대놓고 자랑하기는 쑥스러워서 가광에 얘기해봅니다. 원래 이런 거 SNS에 나 이런 거 달라고 한 적 없는데 보내줘서 고마워 하면서 이렇게 올려야 되는 거잖아요. 네, 꽃바구니 정도 자랑해도 되잖아요. 꽃바구니

들으면서 여러분들의 심장이 bounce bounce 된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와 동년배. 하트 오브 우먼의 나를 잃지 않는 방법, Lost in Proof 듣고 올게요.

0: 폴킴의 가요광장.
1: KBS 쿨 FM 폴킴의 가요광장 함께하고 계십니다. 2431번님께서 유초등 영어 강사입니다. 요즘 부모님들이 영어 교육에 열성이시라 과외 문의가 많아요. 얼마 전엔 15개월 아기의 영어 수업을 해도 들어왔어요. 폴드님 몇 살 때부터 영어 배우셨나요? 저는 기억도 안 나요. 유치원 때 영어 공부? 뭐 요즘에는 영어 유치원도 있고 뭐 유학 가는 친구도 있으니까 당연히 뭐 유치원 때 영어 배울 수도 있지라고 생각은 하지만 유초등 영어 강사라는 단어 아 상당히 쇼킹한데요. 네, 15개월이면 한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이 언어적 정서가 자리 잡기 전에 영어랑 한글을 같이 이렇게 배우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거겠죠? 이해는 되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 약간 내가 유초등 영어 강사면 약간 당황스러울 것 같아요. 네. 저는 제 기억이 나는 영어 첫 영어 수업은 그래도 초등학생인 것 같아요. 뭐 유치원 때 뭐 ABCD 뭐 이런 거는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고요. 초등학교 때 이제 영어 학원 가서 Hello, my name is Paul 뭐 이런 거 했던 기억은 납니다. 오늘 3, 4부 노을의 균성님과 신나게 놀아볼게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여러분이 사랑했던 노래 간단한 사연과 함께 보내주세요. 소개해드리고 같이 추억여행 떠나볼게요.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콘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노래 듣고 3부로 돌아올게요. 백예린의 물고기.

0: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사랑하기 때문에
2: KBS.
3: 잠시 후 2시에는 폴킴의 가요광장이 이어집니다. 89.1MHz KBS 쿨FM입니다.

0: 폴킴의 가요광장.
1: 폴킴의 가요광장 3부 시작했습니다. 4502번님께서 이상하게 운이 좋은 날 있지 않나요? 횡단보도 앞에 서면 신호등이 금방 초록불로 바뀌고 내가 타야 하는 버스가 바로 오고 뭐 그런 거요. 제가 오늘 그랬거든요.

0: 주말마다 저와 추억여행 하시는 분 노래 강균성님 모셨습니다. 어서오세요.
1: 안녕하세요. 우후.
0: 잘 지내셨어요?
1: 아,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0: 아니 왜 이렇게 겸손하게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1: 아, 콘서트를 이제 열심히 하고 네. 이제 몸이 약간 뭐랄까
0: 지치셨어요?
1: 지쳐가지고
0: 아이고야.
1: 그래가지고 해롱해롱 됐다고나 할까요? 한 주 동안?
0: 3일 연속을 하셨죠.
1: 이틀 했어요.
0: 아, 이틀인가요?
1: 예전에는 3일도 하고 네. 뭐 하루 2회씩도 하면서 3일 동안 5회 공연을 한 적도 있는데 지금은 왜 이렇게 몸이 점점 힘든지 모르겠어요.
0: 노을 노래들이 뭐 다 높고 너무 힘드니까 그렇죠 뭐.
1: 그것도 그렇고요. 네. 체력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늙고 있는 거죠.
0: 아 그래도 점점. 형은 그래도 약간 체력 관리나 이런 거 잘 하시지 않으세요?
1: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얼마나 힘들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뭐랄까 우리 노을 멤버들도 그렇고 네. 저는 정말 운동을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고 취미생활도 많은 스타일인데 네. 우리 일반적으로 이렇게 회사 다니고 일하시는 분들은 또 운동할 시간도 많이 없잖아요.
0: 아, 아무래도
1: 제 또래 회사원들은 얼마나 힘들까 체력적으로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0: 이는 매년 뭐가 있냐면 제발 이번에 화제가 되는 노래들 좀 있어라.
1: 이걸 이슈를 좀 받고 싶다.
0: 이슈 그런 게 있어야 공연을 살 수 있으니까.
1: 아.
0: 그래서 저번에 연말 공연 때는 저희 상권이 형이 네. 드라우닝을 불렀고.
1: 너무 잘 어울린다.
0: 네, 상권이 형 그 노래 불렀고 저는 캐대현
1: 골든.
0: 아 골든을 불렀어요. 저는.
1: 아 진짜요?
0: 그러니까 항상 이런 어떤 포인트가 매년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우리가 이제 공연장에서 관객분들도 재밌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1: 아 진짜 공연 간 사람들 너무 행복했을 것 같아요.
0: 아유, 감사합니다.
1: 자 균성님과 함께하는 토요일 어떤 코너인지 소개부터 해볼게요.
0: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저요!
0: 와 다섯 건 왔네. 추억의 명곡들을 들으면서 그때 그 시절의 이야기 나눠봅니다. 여러분이 좋아하는 추억의 노래들 지금 보내주세요.
1: 90년대, 2000년대, 그리고 2010년대의 노래까지 모두 좋습니다.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바로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릴게요.
0: 태빈이라고도 하지 님의 사연입니다. YG가 양구

0: 맞아.
1: 약간 힙합이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힙합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너무 이게 고급진 거예요, 음악이. 랩은 랩대로 너무 끝으로 잘하시는데 네. 또 이 데니 형님이 랩뿐만 아니라 노래를 부를 때 너무 감미롭고 목소리 톤이 너무 좋으니까.
1: 그러니까 노래를 왜 이렇게 잘해요?
0: 그러니까요. 데니 형님은 또 나중에 솔로도 굉장히 많이 내셨어요.
1: 아 맞아. 네. 맞아 기억나요.
0: 그때도 되게 노래 너무 좋았거든요.
1: 지금은 뭐 하면서 지내시려나?
0: 진짜 너무 궁금하다. 근황 올림픽 이런 데서 한번 보고 싶다 진짜.
1: 그쵸, 약간 항상 이런 생각입니다. 아 요즘에 이 연예인분

0: 근데 요즘 CD 플레이어도 차에 없어요. 그거 아세요?
1: 없죠.
0: 자동차에 CD 플레이어가 없어요.
1: CD를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지언정 사주세요. 그냥 소장해주세요.
0: 그게 왜냐면 다음 앨범을 낼 수 있는 아주 큰 힘이 되잖아요.
1: 우리 네. 여기서 태빈이라고도 하지님의 신청곡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타임의 데뷔곡 원타임.

0: 주는 감미료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1: 아, 진짜 맞는 말씀.
0: 근데 이제 아유미 선배님의 발음이 없었으면은 네. 이 노래는 이렇게까지 좋게 들리지 않았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저도 아, 완전히 동감합니다.
0: 네. 혹시 노을이랑 슈가가 데뷔가 좀 비슷해요?
1: 슈가가 선배님이죠. 아, 선배님인데 그래. 이제 활동 시기가 비슷했었어요. 일집 할 때. 아. 그래서 음악 방송에서 몇 번 뵀었죠.
0: 아, 좋겠다.
1: 네. 그리고 아유미 씨는 저도 같이 이렇게 예능 프로그램 한 적도 있고.
0: 와.
1: 네.
0: 형 그럼 혹시 음악 방송을 스키장이나 워터파크에서 해 보신 적도 있으세요?
1: 저희가 워터파크까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아마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스키장은 정말 많고요.
0: 아, 그래요?
1: 스키장은 진짜 많아요.
0: 그럼 약간 스키장도 멀잖아요. 그럼 멀죠. 거기서 추운데 거기 가서 또 이제 기다렸다가 하는 거예요?
1: 기다렸다가 하는데 문제는 노래가 잘 안 나온다는 거예요. 다 또, 얼어가지고.
0: 그니까 하필 네. 또 이제 발라드 곡을 불러야 되는데.
1: 근데 또 스키장에는 발라드가 또 어울리거든요.
0: 아, 너무 어울리죠. 네.
1: 그 우리 예전에는 스키장에 있으면 이렇게 기둥이 이렇게 있잖아요.
0: 네.
1: 그 우리 이렇게 리프트 타고 올라갈 때.
0: 아, 있죠, 있죠.
1: 그 기둥에 스피커가 달려 있단 말이야. 아. 그럼 메아리가 쳐요.
0: 아, 거기서 나오는 노래를 음악을 들으면서 노래를 들으면서 하는
1: 그때는 거기서 음악을 틀어줬거든요. 그렇게. 그러면 여기서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하면 저쪽에서 하얀 눈이 내린 겨울밤에 이렇게 막 이렇게 들리는 거예요.
0: 아, 박자 타기 진짜 어렵겠다.
1: 그게 근데 굉장히 그때의 그 향수를 불러일으켜요, 정말.
0: 오. 네. 저 예전에 애국가 이제 야구 경기장에서 노래 부르는데 네. 처음 불러보는 거였어요. 근데 제가 부르는 목소리가 한 1초, 2초 뒤에 저한테 들리더라고요.
1: 아, 그렇죠.
0: 그래서 엄청 당황해서 정말 식은땀 흘리면서 노래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1: 아,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0: 그 예전에 이렇게 활동하셨던 분들은 정말 네. 진짜 존경합니다. 대단.

0: 뭔가 박진님이 부르는 붙잡고도 듣고 싶다. 붙잡고도. 어떻게 동시에. 아 진짜. 아 너무 물들었어.
1: 내가 밑에 넣을 테니까 네. 한번 다시 해. 시작.

0: 잠깐만.
1: 되게 지금 조롱... 너무 좋은 추억이라고 감사한 마음 하다가 갑자기 이런다고?
2: 아니 약간 마음, 그러니까 약간 부르기 전에는 어 나 약간 똑같이 낼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분명히 시작했는데 아. 하면서 아예 안 똑같은데 이거 이게 이렇게 그냥 이렇게 후 한다고 될 일이 아닌 것 같은데.
1: 아 그렇죠.
2: 아 정말. 진짜. 네. 아. 그리고 사연자님께서 언급했던 노래 중에 환상.
1: 아 환상이죠. 떠난 거. 이야.
2: 너무 좋았어 진짜. 이 약간 이 피아노 소리랑 이런 것들이 약간 이 가슴에 울리는 느낌이 좀 있어요. 아 이때 발라드 곡들 진짜 좋았지.
1: 장난 진짜. 아, 명곡들 너무 많아요.
2: 이 노래는 수록곡 그러니까 후속곡이었는데 또 진짜 많이 사랑받았던
1: 너무 사랑받았죠 정말. 네.

0: 다른 거야? 똑같은데?
1: 너무 웃겨.
0: 둘 다 좋은데 뭐가 다른 거지? 아. 했던 기억이 납니다.
1: 아, 너무 웃겨. 근데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음원을 들어보니까 네.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네. 훨씬 더 이게 없어요.
0: 이게 우리가 그냥 네. 이거 우리 흉내내니까 이렇게 둥글게 소리를 내서 그렇지 이 소리를 진짜 자유자재로 사용을 하셨던 것 같아요.
1: 하긴 그렇죠.
0: 맞아.
1: 아, 나 근데 그 노래도 기억나요.
0: 어떤 거요?
1: 난 사랑에 빠졌죠 아시죠?
2: 사랑에 빠졌죠.
0: 아니 여기서는 또 진짜 톤이 달라요.
1: 네, 여기서는 이제 좀 더 까랑까랑하게 네. 이렇게 둥글지 않게 맞아. 많이 귀여운 노래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아요.
0: 이 왔다 갔다 하는 게 정말 네. 너무 좋아요.
1: 이때 가수분들이 그 별도 그렇고요.
0: 네.
1: 그때 녹음했었던 곡을 보면 이 조 발음을 굉장히 조라고 해요.
0: 아, 조 조.
1: 그러니까 어떻게 들릴 정도냐면 나 사랑에 빠졌듀 이렇게 이렇게 들릴 정도로 듀라고 들릴 정도로 진짜 조 발음 오 발음을 엄청 분명하게 해요.
0: 나도 앞으로 그러면 약간 조발음 듀오로 해야겠다. 듀.
1: 그 별의 안부도 들어보시면요.
0: 네.
1: 이번엔 진짠가 유 이렇게 해요.
2: 이번엔 진짠가요.
0: 아 맞네.
1: 네,
0: 가유.
1: 유.
0: 아 약간 이게 입을 정확하게 모아줘야 되는. 유.
1: 네. 오. 그때 약간 특징인 것 같아. 그때 시대에. 보컬들의 어떤. 네.
0: 자 그럼 저희는 노래 한번 들어볼게요. 사연자분께서 적어주신 노래 중에서 아, 이 노래 너무 좋아요. 박지윤님의 소중한 사랑

0: 박지훈의 소중한 사랑 듣고 왔습니다.
1: 아 정말.
0: 아 근데 박지훈 선배님 얘기하니까 네. 시간 가는 줄 모르겠어요. 저는 진짜 나중에 이 화려한 되게 성인식 같은 음악 하시다가 네. 바래진 기억에 이걸로 앨범 나왔을 때 진짜 저 사랑에 빠졌잖아요. 진짜 아. 노래방에서 얼마나 불렀는지 몰라요.
1: 바래진 기억. 아.
0: 날 기억할 수 있는 아들로. 진짜 좋아서 그러는 거예요.
1: 우리의 한계입니다. 네, 더 비슷하게 하고 싶지만
0: 할 수가 없어요. 네. 노래 균성님과 함께 듣는 이 노래 2026년에도 듣는 사람
2: 저요.
0: 마지막 사연입니다.
1: 0496님의 사연입니다. 2010년 여름부터 가을까지 전국이 들썩거렸습니다. 그때 슈퍼스타 K2가 방송을 했었거든요. 오. 허각, 존박, 장재인, 강승윤 그 시즌입니다. 저는요 강승윤의 마지막 무대를 잊지 못해요. 그때 생방송 무대에서 본능적으로를 불렀는데 어찌나 잘하던지

0: 진짜 저 진짜 약간 소름 돋는다.
1: 아 너무 잘했다 진짜.
0: 그러니까 제 생각에 이 모든 가수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가 빛날 타이밍과 순서가 있는 것 같아요.
1: 아 그렇죠. 자기를 더 빛낼 노래도 있는 것 같아요.
0: 맞죠. 네. 혹시 형님이 이제 슈스케 보면서 약간 눈여겨봤던 멤버나 아니면은 뭐 팀, 곡 이런 게 있으세요?
1: 저는 울랄라 세션이죠. 왜냐면 저희 노을도 4명이고 네. 울랄라 세션도 그때 4명이었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당연히 볼 수밖에 없었고 네. 서쪽 하늘 발라드도 너무 잘 불렀었단 말이에요. 그때.
0: 난리도 아니었어요.
1: 그때 저는 그 자리에 있었어요.
0: 아, 이 계셨어요?
1: 네, 그때 이제 패널처럼 아~ 그 오디션 보고 네. 막 응원하고 아~ 그런 장면들 이렇게 찍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 노을 멤버들 4명이 다 갔는지 2명만 갔는지 그것까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네. 거의 갔었고요, 저는. 그리고 울랄라 세션은 발라드만 잘하는 게 아니라 무대 연출력이라든지
0: 맞아.
1: 신나는 노래, 댄스 퍼포먼스 이런 것들이 너무 뛰어났기 때문에 와 진짜 어떻게 저럴 수 있지?
0: 약간 뮤지컬 같은 느낌도
1: 네,
0: 좀 있었고
1: 그래서 보고 너무 많은 부분들이 저희에게 자극이 되었었죠. 울랄라 세션을 보면

플로리아에서 꽃 디퓨저, 방송 PPL 플랫폼 비전 기획에서 메르베 주얼리, 대한민국 양념치킨 처갓집에서 치킨 상품권, 스마일 에브리데이 프레민트에서 프리미엄 덴탈 케어

0: 4만 원에 드립니다. 이카운트! 가입비 부가세 별도.
1: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의 성공 시대 시작됐다. 서울 사이버 대학을 다니고 나를 찾아.
2: 반려동물 산업학과, 스포츠 지도학과, 응용수학 통계학과 등 사이버대 최대 49개 학과 전공에서 지금 신입생 편입생을 모집 중입니다.
1: 서울 사이버 대학교.
3: 위제로 소화 불량 제로 제로
4: 위제로
3: 과식에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체했을 때도 제로 제로
4: 위제로
3: 불편하거나 답답한 속엔 제로 제로
4: 위제로
2: 소화 불량 체험 과식의 위제로
1: 일양약품.
5: 안녕하세요, 베스트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그 언니도 사랑하기 좋은 날 애청자라는 거 있죠. 그래서 이렇게 처음 사연 남겨보아요. 은주 언니, 처음 일 시작했을 때 먼저 인사도 건네주고 꿀팁과 응원을 아낌없이 줘서 고마워. 덥고 힘들지만 우리 파이팅하자 하셨습니다. 와, 아마도 박지연님도 또 은주 언니도 새벽에 재방송을 듣지 않으실까 하는 짐작도 해보고, 어쨌거나 진짜 말씀하신 대로 여름철 잘 나셔야 합니다. 땀 흘리는 만큼 수분 또 소금 섭취해 주시고 식사 챙기시고요. 운전하면서 샌드위치라도 꼭 드셔야 돼요. 영양제 두 개 보내드릴게요. 지연 씨가 은주 언니한테도 하나 꼭, 이거 사랑하기 좋은 날에서 금이 언니가 준 거 알지? 이거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범키, 여기, 저기, 거기, 태연, 위켄드.

잘못된 만남, 스피드, 사랑이 떠나가네. 우리가 사랑하는 뮤지션 김건모 세 곡 들으셨고요. 이때까지도 물론 많은 사랑을 받았지만 이 곡을 발표하면서 폭넓은 세대의 지지를 받게 됐죠. 미안해요, 김건모.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0: 좀 뭔가 근사하게 만들어주는 요소가 되죠.
1: 똑같은 밥을 먹어도 향초 켜놓고 먹으면 달라요.
0: 그렇죠. 음악을 들어도 그렇고.
1: 아, 그렇죠.
0: 뭔가 좀 분위기를 그럴싸하게 만들어주는 네네. 그런 요소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1: 오늘 주제가 그런 주제인가 보죠?
0: 비슷한 것 같은데요. 김연숙 씨가 보내주셨는데 둘째 아이는 와인이나 칵테일을 직접 만들어 마시곤 합니다. 가끔은 엄마도 마셔봐 하며 저를 위한 술도 만들어주고요. 혼자 잔을 기울이는 그 분위기를 즐기는 것 같아요. 그 독특하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함께해 줄 노래 선곡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1: 와, 칵테일은 만들 수 있지만 와인을 만든다는 건 어떤 걸까요? 이렇게 섞어서 만든다는 걸까요?
0: 와인은 그냥 따서 드시는 거 아닐까요?
1: 그러니까 와인을 만들 수 있으니까.
0: 칵테일을 만들어서 드시는 게 아닐까.
1: 그죠, 그죠. 네,
0: 칵테일 마시 근데 집에서 칵테일 만들어 드시는 것만 해도 조금 뭐랄까요? 뭐 이렇게 정성이 들어가는 거고 그렇죠. 좋아하시는 거잖아요.
1: 네, 보통 집에서 그냥 맥주나
0: 그쵸?
1: 뭐 이런
0: 캔맥주나 뭐 또 이 정도인데 아마 나름대로 좀 공부를 하셨거나 뭐
1: 취미가 이렇게, 있거나
0: 그쵸 그쵸 네. 이렇게 칵테일 같은 거 혼자 좀 공부하셨거나 아니면 어디 가서 좀 이렇게 배우셨거나 근데 집에서 그런 거 하면 되게 좋긴 하겠다, 그죠?
1: 그러게요. 아 그러고 보니까 제 후배 하나도 대학 다닐 때 학교 앞에 있는 바 이런 데 있잖아요. 네네. 그런 데서 알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칵테일을 잘 만드는구나를 알게 되어서 나중에 칵테일 바 사장이 됐어요.
0: 아, 취미로 시작했다가?
1: 네네네.
0: 그럴 수 있죠.
1: 오, 그렇게 칵테일을 만들 줄 안다는 건 참 특별할 것 같습니다.
0: 워낙 종류도 많고 그래서 저 잘 모르거든요.
1: 네, 저도요.
0: 워낙 공부하다 보면 또 재미있을 수 있을 것 같고.
1: 저는 그냥 가서 무알콜요 이거 먹는 거거든요. 추천해 주세요.
0: 그러네요. 네. 지금은 엄마한테도 이렇게 가끔.
1: 그렇죠? 엄마도 행복해 하시겠습니다.
0: 엄마도 한번 마셔봐 이렇게 얘기하면서 드시나 봐요. 그래서 그런 칵테일 같은 거 혹은 와인 같은 거.

0: 사랑하기 좋은 날 이금입니다. 토요일 4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소품지피 심연보 씨와 함께 우리 청취자 김연숙 씨가 요청하신 곡들을 들려드리고 있어요. 술과 함께 분위기 있는 오늘 밤. 술안 창모 오늘 취하면 쿨 맥주와 땅콩 서영은 김연우 칵테일 사랑 윤마치 아직은 낭만까지 3부에서 들어봤습니다. 4부에서는 이 중에서 어떤 분위기로 가실 거예요? 리듬인가요? 아니면 댄스 쪽인가요?
1: 이제,
0: 아니면
1: 조금 분위기 잡으려고요.
0: 아 분위기 잡는
1: 네,
0: 거예요?
1: 그래서 예. 이게 뭐 오늘 같은 주말 저녁

0: 슬픔 속에 그댈 지워야만 해, 이현우. 아, 분위기 잡는데 또 이 곡이 나올 줄은 몰랐는데 어울리네요.
1: 이 노래 그 나온 지가 꽤 된 노래잖아요.
0: 그쵸?
1: 그래서 이 노래 도입에 나오는 그 피아노 소리만 들어도 저는 분위기 잡혀요. EP라 그러거든요.
0: 그러니까 아.
1: 어쿠스틱 피아노가 아니라 일렉트릭 피아노 소리인데
0: 아.
1: 한동안은 발라드에서 그렇게 막 요즘엔 많이 안 썼었어요. 이 EP 그러니까 일렉트릭 피아노 사운드는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되게 많이 쓰였고 최근에는 얼마 전까지 그렇게 많이 안 썼어요. 요즘에 다시 또 좀 이렇게 많이 쓰는 것 같아요.
0: 아.
1: 이 사운드 자체를 좀 좋아하는 는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음악도 패션처럼 흐름이 있군요.
1: 그런 것 같아요. 예.
0: 그러니까 또
1: 어떤 악기들을
0: 곡으로 가기도 하고
1: 어떤 악기들을 집중적으로 쓰는 시기들이 있고
0: 아.
1: 또 한동안 좀 장르랑 같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왜 우리 발라드 음악 들으면 90년대 발라드를 들으면 솔로 악기로
0: 아.
1: 색소폰 같은 거 자주 나왔었거든요.
0: 맞아요.
1: 그렇죠. 케니지 뭐 이런 분들
0: 오.
1: 많이
0: 네네.
1: 할 때. 그래서 그때는
0: 네.
1: 무조건 솔로 파트 나오면 색소폰이 나왔었는데 또 그 이후엔 한동안 또 잘 안 들리다가 요즘엔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이런 것도 다 장르적인 트렌드구나 하고.
0: 네. 또 요즘 음악 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들으면 또 영감을 얻을 수도 있잖아요.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요즘 안 쓰는 거니까 아.

0: 더 반대로 트렌드하게 느껴지는 네, 요즘 그렇죠.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아서 네. 다양한 시도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1: 네, 칵테일 혹은 뭐 와인 무엇이든 좋으니 분위기 우리가 중요한 건 술이 아니라 분위기죠 지금. 그럼요. 분위기 있게 들을 만한 노래들 네. 다음은 어디로 가실까요?
0: 중요한 건 분위기죠.
1: 그럼요. 네.
0: 분위기가 전부입니다.
1: 그럼요.
0: 그래서 예. 아, 이 노래를 제가 고르면서 매우 뿌듯했습니다. 뭐, 이 노래 두 곡은 예. 제가 지금 붙여드리는 이 두 곡은 들으시면 바로 정말 고급진 이국의 바로 바꿀 수 있는 오. 두 곡입니다. 그래서
1: 이 얼굴 표정을 좀 보여드리고 네. 싶어요. 지금 자신감이 넘쳐가지고
0: 뿌듯하거든요. 이 두 곡은 예. 그냥 이건 딱 두 곡 딱 걸어놓고 쫙 듣는 순간 예. 예, 이건 뭐 여기가 어디야? 부에노스아이레스야? 뭐 오. 어디야? 이렇게 될 수 있는 그래서 정미조 씨 노래 중에 인생은 아름다워라는 곡이 있어요. 이 노래가 그 고상지 씨가 피처링을 하셨어요. 그래서 반도네온 네네네. 하시는 그분이 피처링 하셨고 예. 진짜 좋아요. 그래서 딱 탱고 촥 그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뭐 듣는 순간 어떤 아 여기는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한국은 아닌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 드는 네. 그리고 엄청 이국적인 느낌이 드는 곡이고 또 다음 곡은 아까 들려드렸던 이현우 씨하고 같이 요즘에 좀 물려다니시는 분들인데 김현철 윤상 씨가 함께 부른 네. 사랑하고 이 곡도 들으면 아 여기가 어디지?
1: 낭만적이죠.
0: 뭔가 되게 그럴싸하고 분위기 있고 근사한 곳에 내가 있는 것 같은 이 두 분의 목소리와 사운드만으로도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네. 정미조 고상지가 함께한 인생은 아름다워 그리고 김현철 윤상이 함께한 사랑하고
1: 여러분 이따 불은 끄고 들으셔야겠어요.
0: 아 그럼요.

2026년 6월 28일 일요일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첫 곡은 더 클래식 마법의 성 아이들이 부른 버전으로 듣고 오셨습니다. 서울의 한 문방구 문 옆에 붙은 편지 여러분들도 한 번쯤 기사로 접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정말 감동일 것 같아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내 이름이 이렇게 붙어있는 걸 봤을 때 사장님 가시지 말지 이런 생각도 들었을 것 같기도 하고요.

0: 토너패드 쓱닦고 착!
1: 메디힐 토너패드.
2: 뭐니뭐니 해도 신차 살 땐 부담이 적어야죠.
0: 뭐니뭐니 해도 나중엔 진짜 내 차가 돼야죠.
1: 하모니 렌트카.
0: 내 자금 사정에 딱 맞는 신차 플랜 하모니 렌트카 상담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검색창에
1: 뭐니뭐니 해도 하모니 렌트카.
3: 안녕하세요, 현아 가수 현숙이에요.

0: 해주셔야 됩니다. 그 저는 진짜 고질병이 제가 다리를 그렇게 꼬고 있어요. 이게 어렸을 때부터 습관인데 지금 9045님 문자 보고 다리 바로 풀었습니다. 우리 모두들 건강한 하루하루 스트레칭도 하면서 보냈으면 좋겠네요. 노래 띄워드릴게요. 폴킴 헤이즈 픽보이의 눈치 그리고 기리보이 농담처럼.
1: 내 얘기 좀 들어봐.

이번 주 플리마켓에서는 2016년 6월 4주차 뮤직뱅크 K차트 소개해드렸는데요. 주말을 맞아 복습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0위 10cm의 네가 참 좋아로 시작합니다. 커버곡의 악마 노래 뺏기 선수 10cm. 이 노래도 원곡은 주얼리의 곡인데요. 10cm만의 매력으로 대중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네요.

이번에 들려드릴 노래는 공감형 발라드 가수 백아연 씨의 쏘쏘입니다. 사랑에 빠지고 싶은 청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는 곡이죠.

1위는 엑소의 몬스터입니다. 한때 이 그룹에게 안 빠져본 사람이 있을까요? 올해 정규 8집으로 컴백하면서 여전한 미모 그리고 실력을 보여주고 있죠.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저는 햄디 아나운서 허유원입니다. 계속해서 사연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고요. 듣고 싶은 노래 있다면 신청곡도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고영수님께서요. 아들 내외가 놀러와서 집안이 북적북적 사람 사는 느낌 나네요. 남편이랑 둘만 있을 때와는 느낌이 달라요. 생기가 넘친다고 해야 하나? 남편도 저랑 똑같이 생각하겠죠? 그럼요. 이게 집이 정말 그 둘만 있을 때, 그러니까 식구들이랑 같이 있을 때랑 혼자 있을 때랑 둘이 있을 때랑 또 느낌이 확 다르잖아요. 또 이제 아드님 가족분들께서 이렇게 함께 놀러 오셔가지고 집안에서 이렇게 수다

정세훈의 롤러코스터 듣고 오셨습니다. 호랑이 기우나 소사라님께서요. 이원 언니, 주말마다 듣는 청취자입니다. 주말마다 샌드위치 가게 알바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오시기 전 오픈 준비를 하면서 라디오 들어요. 오픈이 7시라서 딱 상쾌한 아침이 끝날 때까지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어디 샌드위치집이 7시에 오픈해요? 우와, 어딘지 서울이었으면 진짜 알고 싶다. 저는 아침 잠이 되게 없는 편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일찍 일어나는데 항상 아침에 막 이렇게 샌드위치도 먹고 싶고 커피도 마시고 싶은데 문을 여는 데가 많지가 않아요. 웬만하면 8시고요. 7시는 정말 없어가지고 제가 얼마 전에는 너무너무 이제 아침에 일찍 일어났는데 어딘가에 가서 커피도 한잔하고 싶고 막 뭐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찾아봤는데 도저히 없어가지고 호텔 조식을 먹으러 가야 되나 이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가격을 보고 이제 다시 그 생각을 접긴 했는데 너무 비싸더라고요. 왜 이렇게 비싸요 아침이? 그래서 좀 이렇게 호랑이 기우나 소사라님의 샌드위치 가게처럼 일찍 일찍 여는 곳들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오픈 준비 지금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열심히 하시고요. 오늘도 맛있는 샌드위치 많이 만들어주세요. 노래 같이 듣고 오겠습니다. 양요섭의 카페인.

하고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자, 이제 1부 마칠 시간인데요. 1부 끝곡으로 백예린의 스며들기 좋은 오늘 들려드릴게요. 우린 2부에서 다시 만나요.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 실시간 채널, 음원들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소환해서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구글 플레이, 애플 스토어에서 KBS 플러스를 다운받으세요.

0: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1: 상쾌한 아침 2부 시작합니다. 조정연의 굿모닝 팝스 주말맞이 리뷰 타임. 수요일에 배웠던 노래 함께 복습해 볼게요.

그다음 I don't wanna fight 또 들으셨죠? I don't wanna fight, I don't wanna go to war 둘 다 비슷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찾아야 되는 문장은 I don't wanna go to war 이 부분으로 골라볼게요. 심하게 싸우고 싶지 않아요 라는 문장입니다. 연인 사이, 가족끼리 혹은 친구 사이에서도 이렇게 I don't wanna go to war 혹은 I don't wanna fight 싸우고 싶지 않아, 심하게 싸우고 싶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가끔 드문드문 있잖아요. 물리적인 싸움뿐 아니라 이처럼 감정적인 싸움에서도 I don't wanna fight 이런 문장으로도 이야기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좀 더 순화된 표현으로 알고 계시는 표현이 아마 이걸 거예요. I don't wanna argue with you. argue라는 단어를 활용을 할 때도 있습니다. 말싸움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을 좀 더 직접적으로 말할 때 쓸 수가 있는 거죠. 포인트는 I don't wanna go to war. 이 부분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심하게 싸우고 싶지 않다라는 문장입니다. You keep me warm. 당신은 나를 따뜻하게 해주죠. Ain't no that you could burn me with that same light. 자,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할까요? Ain't no, 몰랐다는 거죠. That you could burn me, 당신이 나를 태울 수도 있다는 것을. With that same light, 그 같은 빛으로. 아, 그 같은 빛으로 나를 아프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나는 몰랐어요 라는 뜻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어서 두 번째 미션 문장입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더 있을 줄 알았어요 라는 문장 찾아보세요.

영어 버전으로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해석이 되는지 들어보세요. There's love in letting someone leave, believe. Lost things flow back to me, you will see. Some things happen twice in a lifetime. 오, 끄덕끄덕 잘 들리고 계시죠? 이 곡 중간에는 이렇게 스페인어로 불러주는 가사 부분도 있습니다. 그 부분을 요약을 한다면 당신 없이는 나는 살아가고 싶지 않아. 이런 의미의 가사가 들리기도 해요. 그럼 전곡 들어볼까요? 마리아 이사벨의 Saltwater.

0: 키움으로 파!
1: 국내 주식 투자 점유율
0: 말도 안 되게 21년 연속 1위
1: 역시 키움
0: 키움 증권
2: 05부터 25년도 회계연도 증권사 주식 약정 금액 기준 출처 코스콤 투자 전 설명 정책 및 상품 설명서 약관 필독 원금 수신 발생 가능 및 투자자 귀속

허유원의 상쾌한 아침. 이번 주 핫플레이 화제의 노래를 들려드립니다. 사운드 브리핑.

멋있고 뭔가 자꾸 떠오르고 그 극중의 배역이랑 너무 잘 어울려서 그런 것 같기도 하면서도 아무튼 요즘에 우리 여성분들의 마음을 훔친 도둑, 마음 도둑 허남준 씨 많이 뜨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이렇게 그 계보가 이어지는 것 같아요. 예, 미남의 계보가 끊이지 않아서 정말 좋습니다. 정말 요즘에는 흐뭇하고 예, 즐겁게 드라마를 시청하고 있습니다. 민채님 저와 경쟁자이시네요. 노래 띄워드리겠습니다. TLC의 No Scrubs.

선우정아 뒹굴뒹굴 듣고 오셨습니다. 나의 주말이야기 오늘 사연은 성은진님께서 남겨주셨어요. 정말 취향저격인 사연이네요. 제가 사랑하는 주말은 이렇게 우리 은진님처럼 아무 계획 없이 보내는 주말인데 근데 저는 정말로 방 밖에 안 나가시나요? 이런 성향의 분들께서는? 저는 좀 누워있다가 심심하거든요. 심심하면 혼자 그냥 동네 나가서 산책하고 동네에 이제 빵집 투어를 한다든지 어떤 저에게 역할을 좀 준 다음에 행동을 하는 편이긴 한데 정말 제 친구들 중에서도 아무것도 안 하고 침대에서 핸드폰만 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항상 물어보죠. 핸드폰에 뭐가 그렇게 재밌는 게 있냐. 그러면 다들 OTT를 보거나 아니면은 유튜브를 본대요. 참 신기합니다. 저는 봐도 봐도 이제 한 2시간 정도 하면은 한계가 오는 것 같아요. 뭔가 좀 질리고 다른 거 하고 싶고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아무 계획 없는 주말은 사랑인 거는 맞으니까요. 주말에 정말 계획 없이 행복하게 스트레스 쫙 푸시고 에너지 충전 많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연 보내주신 우리 은지님께는 편의점 모바일 이용권 보내드릴게요. 나의 주말 이야기, 여러분의 주말은 어떤 얘기를 담고 있나요? 사연으로 보내주세요. 번호 샵 8910,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 100원, 어플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입니다. 저희는 노래 듣고 오겠습니다. 하이키 여름이었다.

0: 글레오?
1: 네, 현대자동차의 AI 글레오입니다.
0: 새로워진 그랜저 소개해줘.
1: 대화면 디스플레이로 만나는 플레우스 커넥트와 6분 할로 조절하는 스마트 비전 루프, 프리미엄 라운지 같은 편안함까지 경험해보시겠어요?
0: 또 한 번 새로워진 더 뉴 그랜저.
2: 안녕하세요. 베스트 슬립 대표 서진원입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수면, 멕시코에서도 베스트 슬립이 책임지겠습니다.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대한민국의 16강 진출을 응원합니다.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3: 팀장님, 이 제너두 복지 플랫폼을 도입하니까 회사가 너무 좋아졌습니다.
4: 김대리, 복지 포인트로 쇼핑, 여행, 교육, 공연

0: 받았던 딸이요.
1: 유명 브랜드 모두 모여있는 그곳 합리적 가격에 10마리 오란 마리오.
2: 한국 소비자 포럼 2025 올해의 브랜드 대상
0: 21년 연속 수상이니까
1: 마리오 아울렛
3: 뾰로로로로. 아하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

또 이제 한약을 또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맞춰서 지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야 아버님 드셔봤자 효과 없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어요. 에, 이 이야기를 전해주 아 한의사 남편이 그랬다고 전해주세요.

FM댕진에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노을빛 맛의 조화 서해미감에서 노을 생강청 온기, 뽀송한 거실 바닥 청소 아스토니쉬에서 바닥 클리너, 국가대표 캐리어 아이프라브에서 여행용 캐리어, 서울우유에서 고품질 저지 원유로 만든 진한 풍미의 저지 밀크 푸딩, 휴대전화로 에어컨 켜는 에어딥큐에서 에어컨 제어기,

어려운 일이에요. 사연 채우기 퀴즈 정답자 10분 추첨했고요. FM 대행진 홈페이지 선곡표에서 명단 확인하시고 선물 꼭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정순 씨처럼 몇 년 사이에 사뭇 달라진 일들, 화장실 들어가고 나올 때처럼 금방 달라지는 마음들 편하게 남겨주시면 잘 챙겨뒀다가 적당한 때 소개해드리고 선물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이 남겨주시고요. 문자번호 #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듭니다. 콩 게시판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는 사연 채우기 퀴즈, 많이 참여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곽은미님, 대학생 딸이 방학해서 집에 와 있는데 잠에 한 맺힌 사람처럼 잠만 내리자고 있어요. 안 깨우면 먹지도 않고 잠만 잘 것 같아요 하셨는데. 근데 이런 좀 약간 뿌듯하지 않으세요? 뭔가 그래도 우리 부모님 뭔가 울타리 아래로 와서 집 나간 새끼가 진짜 마음을 놓고 뭔가 탁 그 쉬는 느낌이 좀 들지 않으세요? 또 제 부모님들은 막 잠 잘 자는 것보다 막 밥 먹이는 게 우선이어가지고 막 깨워서 밥 먹이고 싶으셔가지고, 그죠? 아무래도. 근데 일단 일어날 때까지는 그냥 자게 두는 게 낫지 않나? 잘 때는 배고픔을 못 느끼기도 하고 배고프면 일어나게 되니까 좀 드십시오. 엄마를 오랜만에 보고 엄마 울타리 안에서 마음이 편한가 봅니다. 그리고 그 대학생 딸이면 이제 종강했을 텐데 시험 보고 온 거잖아요. 막 밤새고 막 피곤해서 막 그런 것 같아요. 자, 1부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2772님의 신청곡 리센네 러버

0: 길을 걸을 때마다 보이는 맨홀. 맨홀에는 산소가 부족하거나 위험한 가스가 가득 차 있습니다. 맨홀로 내려갈 때 3대 안전수칙만 준수하면 사망사고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2: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1: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2: 경리나라.
3: 뾰로로로롱. Listen, boy. My first 가요광장 love story.
4: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오늘도 들으러 오실 거죠?
5: Yes, I will.
6: 오늘도 평화로운 쿨 FM 하우스. 이곳에 새로운 DJ들이 입주했다고 하는데요.
7: 커피 한잔 할래요?
4: 안녕하세요. 노래하고 DJ하는 폴킴입니다. 저랑 라디오 한잔 어떠세요? 매일 낮 12시 폴킴의 가요광장.
8: Hi guys, it's Gabby. 다들 우리 집에 놀러오는 거 웰컴이에요. 매일 오후 2시엔 가비의 Super Radio.

0: 원곡으로 듣고 올게요. 깨끗하게 여러분들 귀 청소할 수 있게 원곡으로 들을게요. 프라이머리의 잔이 슈프림 팀의 말 좀 해줍니다.
1: 여보세요? 동훈아 나와. 개코랑 같이 있어.

KBS 쿨 FM 조정식 FM 대행진 함께하고 있습니다. 청취자를 위해서라면 생목도 바칠 수 있다. 조정식의 라이브를 얹고 가는 코너 데몰리션 AS 센터 프라이머리의 잔이 슈프림 팀의 말 좀 해줘 같이 들었고요. 자 이제 코너 속의 코너 데몰리션 퀴즈로 갑니다. 지금부터 데몰리션에서 제가 부른 라이브 버전

승리를 위해 제 목 따위는 좀 나가도 괜찮습니다. 우리는 준비가

0: 서비스와 특허받은 기술력으로
1: 1등을 책임지는 1등
2: 셀레늄 의약품 셀레나제를 아시나요?
3: 세계 26개국에서 사용되는 셀레나제 말이죠?
2: 네, 셀레나제는 독일 비오신의 특허받은 제조기술로 개발된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3: 셀레나제는 셀레늄 결핍 질환을 위한 효과 빠른 셀레늄 의약품입니다.
2: 독일 수입 의약품 셀레나제 티퍼오라레
3: 수입원 비오신 코리아 판매원 휴원스
4: 10년 배운 영어 10초도 말 못한다면 당신은 왕초보!

에서 5시 사이에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특히 강원권 정체가 길겠는데요. 영동고속도로는 강원권 이동량이 더 많아서 평창과 만종 부근이 많이 막히겠고요.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경기권인 설악에서 강해까지 막히겠습니다. KBS 쿨FM 57분 교통정보 유하영입니다.

0: 할머니도 춤을 춰요. 오호!
1: 그리고 아들, 딸까지 춤추게 만들어드립니다. 세대 상관없이 좋은 노래들만 골라서 들려드리는 코너입니다. 꼭꼭꼭. 매주 이 시간을 함께하다 보니까 X세대부터 MZ세대까지 또 오렌지족부터 요즘 힙스터들까지 다양한 세대가 함께 듣고 계시다는 게 저희에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오늘도 모두가 함께 듣기 좋은 노래들만 준비했습니다. 시간을 거슬러 1996년 6월 가요 톱10에서 1위를 한 곡과 현재 2026년 6월 뮤직뱅크에서 1위를 한 곡들은 뭔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가요 톱10과 지금 이제 KBS에서 또 계속해서 방영이 되고 있는 뮤직뱅크 중에 어떤 세대이신지 또 기억에 남는 1위 곡은 뭐가 있는지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선물 챙겨드리겠습니다. 문자번호 샵8910, 단문 50원, 장문 100원, 콩 게시판으로도 참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가요 톱10 옛날 곡부터 갑니다. 1996년 6월 첫째 주 1위,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이 곡은 신승훈 씨 노래 중에서 제목이 좀 긴 노래 중에 하나인데요. 나보다 라고 지으면 너무 짧고 나보다 조금 더 라고 하면 이상해서 그냥 길게 지어버렸다고 합니다. 또 당시에는 노래 오케스트라를 이용하는 경우들이 많지 않았었는데 14인조 오케스트라가 참여해서 화제가 된 곡이기도 합니다. 네. 이어서 2026년 6월 첫째 주 뮤직뱅크 1위는 에스파의 WDA였습니다. Whole Different Animal. 영어권에서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뜻이라고요. 저는 완전히 다른 동물이라고 그냥 직역을 했었는데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다른 차원의 존재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네. 이번 곡은 에스파의 새로운 모습을 선언하는 느낌이 강한데요. 특히 G-Dragon이 랩 피처링으로 참여해서 화제를 모았습니다. G-Dragon의 그 뮤직비디오에 카리나 씨가 또 출연을 했었고 이제 그 어떤 그 K-POP 품앗이 현장입니다. 네. WDA는 쇠맛을 넘어서 피맛이 난다는 얘기까지 이 팬들 사이에는 돌았는데요. 강렬한 노래 두 곡 듣겠습니다. 먼저 신승훈의 나보다 조금 더 높은 곳에 네가 있을 뿐, 1996년 6월 곡이고요. 그리고 에스파의 WDA 2026년 6월 곡입니다.

임기가 1년이기 때문에 한 9개월 정도 지나가면 리더 레임덕이 찾아온다는 바로 그 전설의 팀 트리플 S. 자, 가요 톱10부터 뮤직뱅크까지 6월 둘째 주 1위 곡 김건모의 스피드, 트리플 S의 베이비 플라워 두 곡 이어서 듣겠습니다.

보넥도의 첫 번째 정규 앨범 타이틀곡이고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노래가 퍼지길 바라는 마음을 담은 곡입니다. 가사에 대한 반응도 좋은 편인데요. 떠나간 상대를 붙잡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들을 떠올리다 편지를 담은 유리병을 바다에 띄우듯 노래에 마음을 실어서 보낸다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자, 오늘의 꼭꼭꼭 가요톱10부터 뮤직뱅크까지

0: 사업장이 여러 갠데 매출, 매입, 지출, 계좌 현황을 한눈에 쉽게 볼 수 없을까?
1: 경리 위한 프로그램 경리나라 쉽고 편한 경리 업무 경리나라
0: 여러 사업자의 경리 업무도 이제 한 번에 쉽고 편하게 경리회계 프로그램
1: 경리나라
2: 안녕하세요. 2026 밀라노 코르티나 동계올림픽 스노보드 동메달리스트 유승은입니다. 힘들 때마다 미스터라디오를 즐겨 들으면서 올림픽에서 메달도 딸 수 있었습니다. 된다 미라 들으면 된다.
3: 매일 오후 4시
4: 윤정수
3: 남창희의 미스터라디오.
5: 무서워, 너무 무서워.
6: 약속 나간 와이프한테 데리러 가겠다고 했는데요. 급구 괜찮다고 해서 그냥 집에 있었는데 와이프가 현관문을 다 때려 부술 듯이 들어와서 갑자기 신발 정리를 할 때요. 아, 이거 갔어야 됐나.
5: 갔어야 했어요.
6: 막 뭐가 우당탕탕 막 신발장 여는 소리 막 꽝꽝꽝꽝 쿵쾅쿵쾅 신발도 막 이렇게 내려놔.
7: 힘든 가장들을 응원합니다. 이현우의 음악 앨범.
8: 아직 음식물 처리기 없어요?

0: 많이 쓰는데, 그쵸?
1: 이 말 정말 저는 잘 만든 말이라고 네. 생각했는데, 벼락거지. 그러니까 난 거지가 내가 된 건 아니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이 갑자기 돈을 더 벌어서 네. 내가 상대적으로 어느 날 하루 아침에 거지가 된 것 같다. 이런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나도 그 불안이 진짜가 아니라는 건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 제목 보면 공감이 되는 것 같거든요.
0: 맞아요.
1: 근데 그럼에도 그 불안을 또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잖아요. 이 책의 저자는 세계적인 투자사인 골드만삭스에서 16년 동안 트레이딩을 담당했고요.
0: 네.
1: 최근에는 돈과 사회의 관계를 전하는 금융교육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 일본 저자입니다.
0: 네.
1: 다우치 마나부의 책이고 제목은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인데요. 이 책이 일본에서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라 있어요. 뭐 생각해보면 일본과 한국이 여러 상황이 비슷합니다. 뭐 인플레이션, 경기 불황,
0: 고령화,
1: 뭐 일자리 감소, 돈을 둘러싼 사회적인 환경이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 한국 독자들도 충분히 공감하면서 읽을 책 같아서 골라왔습니다.
0: 네. 돈에 대한 불안은 뭐 늘 있었던 것 같고요.
1: 왜냐하면 우리 뭐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돈 걱정 없이 살던 사람들은 아니잖아요.
0: 그럼요.

0: 먹은
1: 그
0: 거니까.
1: 상황에 맛있게 먹었으니까.
0: 맞아요. 어떤 학생이 이런 답을 했대요. 주스가 맛이 없었다면 얼마를 줬든 손해봤다고 후회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90% 할인해서 1,000원에 사 먹었어도 마시는데 맛이 없어 이러면 손해라고 생각했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1: 네.
0: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를 살 때 다 돈으로 치환되는 것 같지만 사실 곰곰이 생각해보면 가격보다는 맛, 돈의 득실보다는 내 만족감 이런 것들이 돈의 가치, 즉 화폐 가치가 아닌 다른 가치도 실제로 많이 영향을 받는데 근데 우리가 워낙 얘기할 땐 다 돈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자꾸 없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만 있는 세상이 남잖아요. 그러면 돈이 없을 때 불안감이 과도하게 커지는 거죠.
1: 제가 얼마 전에 편의점에 갔는데 가방이 없었거든요. 근데 편의점은 막 1 플러스 1, 2 플러스 1이 많잖아요.
0: 많죠.
1: 근데 제가 녹차를 사는데 2 플러스 1인 거예요.
0: 네.
1: 근데 제가 가방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를 샀어요. 그리고 편의점을 계산하면서 나오면서 한 100m 걸어가면서 이게 맞나?

0: 사서 누굴 주더라도 샀어야 되는 게 아닌가?
1: 그러니까요. 기업이 마케팅을 뭐라 그럴까? 꼭 필요한 걸 사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사고 싶어서 또는 사야 할 것 같아서 사게 만드는.
0: 그러니까요.
1: 반대로 한정판 같은 건 또 반대잖아요.
0: 네.
1: 빨리 더 많이 가서 사야 되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또 하나 저자가 던지는 재미난 질문이 학교 가서 이런 질문 많이 한대요. 자, 여러분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 누구 덕분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0: 네.
1: 뭐 부모님이요, 뭐 세금 내는 국민이요, 뭐 이런 얘기 많이 한대요.
0: 네.
1: 대부분 빠져 있는 게 선생님. 생각해보면 선생님이란 답도 할 법한데.
0: 그쵸.
1: 네. 그 저자가 이걸 또 생각해 본 거예요. 경제라는 거는 사람, 물건, 돈 이 세 가지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사람하고 물건을 자꾸 잊고 다 돈으로만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0: 아.
1: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아, 돈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구나. 사람과 물건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사례들이 있는데 코로나 때요. 마스크. 마스크 파는 사람도 있죠. 그걸 구매하려는 사람도 있죠. 비싼 게 아니니까 돈도 있죠. 그런데 물건이 없으니까 그 돈의 가치가 활용되질 못하잖아요. 또 여러분들 날씨 안 좋은 날 배달 앱 서비스 생각해 보세요. 배달비를 아무리 올려줘도
0: 그쵸.
1: 잡히지 않으면 그 서비스 내가 이용할 수 없는 없죠. 거거든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돈 외에 사람과 물건이라는 경제를 돌리는 그 다른 축들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돈에 가려진 다른 것들을 자꾸 떠올리고 생각해 보면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게 왜 착각인지 어느 정도 위로와 위안이 된다는 겁니다.
0: 그렇군요. 네. 자, 돈에 가려서 보이지 않는 것들을 보게 되면 돈에 대한 불안을 계속 힘들어만 하지 않고 또 중요한 다른 것들을 떠올릴 수 있겠다라는 그렇죠. 메시지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그리고 저자는 책에서 계속 사람이 중요해질 거라고 강조해요. 이건 이제 사회적인 환경과도 연관이 돼 있는데 인구 감소, 고령화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한 축이잖아요.
0: 네.
1: 결국 지금 일할 사람을 못 찾아서 우리 같은 경우도 해외에서 노동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을 먼저 두고 우리가 돈에 대한 것들을 좀 다시 계산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제안을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돈에 대한

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 강박 때문에 불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돈이라는 게 어느 정도 내 이제 생활을 꾸려나갈 정도가 이제 되면 그 정도 강박을 갖지 않고도 내가 찾고 싶은 여유,

0: 그러니까 뭐 예. 10억 있다고 되겠어요?
1: 그럼요. 이 시스템 안에서는.
0: 네. 네. 이런 사례를 듭니다. 옆집에서 어느 날 우리 막 문을 열어 두드려요. 우리 좀 물이 새는데 좀 도와주세요.
1: 네.
0: 그때 가서 도와주는 사람은 되게 드물다는 거예요. 각자 문제니까. 그런데 그 물이 새는 원인이 저기 지금 댐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곧 무너질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라면 달려가게 된다라는 거죠. 돈에 대한 불안도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이 좀 구조적으로 풀어볼 수 있는 게 있는데 같이 댐을 세울 수도 있고 막을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다 우리 집 물 새는 거, 옆집 물 새는 거, 각자의 문제. 그거 내가 왜 도와줘야 돼? 그 사람이 돈 내서 해결해야지.
1: 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좀 큰 그림이 이해가 확 가네요.
0: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거는 사실 돈에 대한 불안 자체가 아니라 그 불안을 나만 겪고 있고 내가 직접 다 해결해야 된다.
1: 사실은 다 비슷한
0: 그렇죠.
1: 불안을 갖고 있는데.
0: 네. 아, 주변 보세요. 뭐 엄청 돈 벌어서 지금 뭐 은퇴하신 분들 이렇게 많나요?
1: 없어요. 야, 오늘 소개해 주신 책 내가 꼭 읽어봐야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돈에 대한 불안과 함께 그것을 또 넘어서는 방법을 전하는 책 다우치 마나부의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 함께 살펴봤고요. 오늘도 이 책 선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사연 보내주시는 분들 가운데 추첨 통해서 돈 때문에 불안하다는 착각 보내드릴 거고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문자 샵 8910 또는 무료인 콩 KBS 플러스로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콩과 KBS 플러스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자, 노래

0: 돈으로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 마음속에는 각자 이제 또 넘어서면 안 되는 선이 있다고 다 그쵸. 생각하고 있는 거네요.
1: 예를 들어서 무료 화장실이 있어요. 야구장에. 네. 야구장에 화장실 줄 오래 서야 되잖아요.
0: 네.
1: 옆에 1,000원 내면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게 있어요.
0: 네.
1: 이런 걸 만들었다.
0: 네.
1: 전 사회적으로 꽤 비판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0: 아, 물론 비슷한

0: 단어의 깊이가 없을까? 이런 거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거든요. 넓게는 좀 아는 것 같은데 덕후나 매니아 기질이 약하다 보니까 너무 난 깊이가 없다. 이게 근데 20대 때 많이들 고민하는 거잖아요.
1: 맞아요.
0: 이 깊이의 감각이 어떤 설정이냐면 되게 촉망받던 예술가가 있었어요. 근데 네. 예술가가 어느 날 자기 작품에 대해서 평론가가 뭐 이런 거 좋고 좋은데 깊이가 부족하다. 이런 평가를 받아요.
2: 난 그런 평가 너무 싫어요.
0: 이 사람이 깊이라는 게 도대체 뭘까?
2: 그러니까
0: 어떻게 할 수 있는 걸까?
2: 되게
0: 막 공부도 하고 도전도 하고 하다가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1: 오!
0: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 거예요.
1: 어.
0: 근데 보통은 이런 데서 끝날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

0: 첫째, 작업 시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기. 둘째, 30분 이상 충분히 환기하기. 셋째, 손기 마스크 등 보호구 착용하기. 만약 쓰러진 동료를 발견했다면 즉시 119에 신고하고 구조대의 지시를 따라주세요. 이 캠페인은 당신의 안전한 퇴근을 응원하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함께합니다.
1: 1단계, 2단계, KBS가 업그레이드합니다. KBS 플러스, KBS만이 제공 가능한 무료 서비스. 스마트폰에서 즐겨보세요. 40개의 실시간 채널, 5만개의 다시 보기. KBS의 과거, 현재 프로그램을 손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